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키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용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기레드마인치 닌달 니바두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닌달기군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 장저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저균형치바 쪼내쿠공수 군위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기기 출딩라 토낭치바 합치기바암 로기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기구 로송연기 응원고급급미배 짐치유배 미초기 독산로체기 응원고급급교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고급급바탕 권내탄외 민급급구 랑외국송라 쇼급구 랑先你个片啦 地堂用途
1: 边过地 天元你不写过 静 静言啊 落些天在他 把烂有些 落归他 不过说 这就是写吧他 静言啊 没他 落 虽然 弄说啤酒起居 边过写过 你 把烂比有些写别 파산방리기 강관제조타 제야고소시주 땡고시고 숨 칸점름부터 땡자땡고 송주타 까바 기신 강기친우타 워기공빈 작자타 대급신부소 소다르타 메소조급기 캐과라 응외부거리유 땡고시고 시 징겐아 강배남의소 로그의 강고를 줘보타 로소주 땡고시고 응아 每孙这些都是一趟先去接送让什么啊西部趟每孙这些趟有些捐赠交不所西就颠过西部出今天啊没人想对西就颠过西部云连年西人没撇绝西部趟擦了家不说每句给年给人心点别来个西就颠过西部

0: 근처 쳐제.
1: 제장가. 어, 뒤에 알아두가 용도가.
0: 사실 체크해봐라. 지게 알아서 도도가.
1: 아, 잘라. 라슈 쳐요리. 아자 유라키나 니게 마치규다. 대녀비는 겨그리.
0: 제제. 마 접붙이다. 야, 접붙이다. 영아, 인다. 야, 너.

0: 개 더 뭐 좀 와.
1: 뭐란 게 나 가면 마치네 개미도. 나도 장상을 가보다 장상 토가를 가보. 더더 나도 장상을 유배 무휴디게를 가보셔도 다 했지 봐. 자, 같이 해서.
0: 아, 개 제 무슨? 나니 마지쟁이 나를 나마 요 누녀기 범 수라지 유나 성비.
1: 아자, 난 너 죽음에 대대제 개급부 주리 사우유. 아자, 아자.

0: 서급이요. 가져서.
1: 지마 믹스에 게임에나 나는 죽으면 되미. 나 지마 투수에나 메코나 대기. 예 배주에체니 메호 뉴세.
0: 세. 클린다.
2: 잖아.
0: 한치.
2: 야. 철로부도 가지 같이 가.
0: 장가 제가 생각을 요지 같이 가.
2: 말은 안 담겨져야 이.
0: 미마고 돼야 되지. 뭐성은 누구게? 지결직 침다가 남사저 대체림기 정송 외우기
2: 양가서 비니티 체바다 차르고 말해야 제 담바 하려래 나도 놓고다
0: 아지 얼마 쉬다 저라 차 유면 떡는데
2: 아 매체 어디 오네 여기 야 가져서
0: 가지유 마사야메들이 개나케 오냐 요르베 가고다 지디미네 딱제 토요 마르베 겐즈르다
2: 티 초콜릿이 사야 치리
0: 초콜릿
2: 응
0: 초콜릿 이는 디가 아지마랑에 따셔미들이 자냐 요르베
2: 디미즈 기그 글루귿다 네 균도 당 토고 마르고 오이나스다 지퍼리 랑게 둘로여지 야고도 섬네 녜데나 소아냥레 견도카 뭐시네 디동냐게 제스 셈네 가르창고레
0: 동냐
2: 어
0: 수련 분명 개원돼.
2: 어, 다 그래. 나비게 돼.
0: 뒤에서 내주시에서 내 말이.
3: 준보, 랑바라.
0: 병 안 나라. 아무나가 드세요 치기. 아니라 안 턴도 직사오 유.
3: 더도지소다 암라게 랑치제치리
0: 카리나
3: 암라게 발라치제치야 카리나 신중에
0: 암라게 발라치제치디 좀제큰 고마지 발라게디 니미니 주리송기
3: 그좀좀 마시
0: 아니라 지난게 예 발라게 과태다 암라 시타 추지
3: 랑 발라 냠세 유린 티베 탐진부시
0: 쟤는 얘 암라 페미 성유지
2: 니 셰고야다 셰모야 청셰비
0: 장가 아직 로키 춘주 뒤져 여드베
2: 여마리
0: 니 랑을 챙구이 치기유 동니야 랑을 챙지리라 안주 로쇼 메고 레기 표 딘부지 뭐 랑을 장사가 톱다 말아비 뭐 유지 이네 랑게 뭐 랑 능시 소소 매개네 하체닝 맞다.
2: 상대 누구 챙겨배?
0: 어.
2: 아, 오늘날 쎄서. 남주 보러면 봐. 상대 치즈에.
0: 장우 씨나. 마무라는 닝지기
2: 제상제 모랑은 나 상상제도 와 심구치니 제미도
0: 야면나 년네버도 모랑이 야지 상게 모랑 초수
2: 나가마 상게 믹스기 벽이 계제 튼소 큰내 장바 아 쉬다

0: 미게 바카야제 칠기 치모 옵디데 쟁아랑게 구디 제유기 말바
1: 나 레미 디데 두게
0: 니셈 제비
1: 초메베레 허시 조아메베 미지러 조아도스제 디네 미디 클리 클리 양스네 촘주 독습 차차미드게
0: 제가 니에 디데서 비유 이네 다다 셉시라 추스
1: 당게 카시에메 니 하코 무소
0: 나티리 노트 바이만 니기 니지지 슈데스 모란수다 찬스 김니에 이메 시드 미드게
1: 수제
0: 조작도
2: 양갸지 슈다 수다 찬스 기브이스
0: 바이만 인게 마다 찬스 기브이스아
2: 你 quota
3: 农药嘛的吧？
2: 叫小多，白曼尼说这怎么的？年轻的，白曼尼拿大钱呢？找不着不是啥？他妈白曼尼给汉青的是娃去对，说这破兄弟子，说说你那三亚去都，汉青说不是去穷的生不要的。
3: 可这么怎么去？昨天我可追着过去了。
2: 看看对了，昨天，某些汉青拿大枪是给不着的，白曼尼他都不到枪是给不要么的了，搞着去要么的，看着去对嘞。
0: 上个没让床是哪个朋友呀？古点是呗？哼，听这一切不对啊！的，哼，电信啥子？年前呢，我有点听不明白。让车下去，韩青给白曼尼给没有了呗？
2: 哦，
0: 看意思呢，年末他去那里给呗？他去具体去多嘞？白曼尼给他的阿姐姐，俺你们都出来给我有，去联系意思？去联系？
1: 去年前人接到这个人接枪是给我也买吧，
0: 你们都出来给都是呢，阿些不给阿的麻烦。
1: 你这一天出去下，怎么中来出去退吧？搞着这个么多个。明明在电前让个出来给一个嘛是，提这钱呢，西南让村长是的。
0: 白面你让个那么几个意思，顶这三不穷的么多。
1: 你明显把人家钱皮，开始让个中转的电前，光那三不了单呢，你最忙过去再不行个是。
0: 开始可以抢死几不脱呢？叫小多床是哪个亲妈是不？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힘다 말이. 소수 좋아, 소수 귀.
2: 오늘 내가 가고 치르베.
3: 내 주 군대면은 따라마 대베다리.
2: 네 통마 저작도 되냐야 너 없지베.

0: 어제 섭시다. 마니, 마라니, 차세 바스 렌사브리라. 바레 겹사브리. 니제 딤지 커듀치.
1: 마샴 지슈야, 더더 용차샤 선부드게.
0: 용아, 라니 지체 미게다 두면 육쇼. 라 통한 가보요가. 마라니 찬스 겹로메바 로가디에는 용아 아유. 미 더버치 그다.
1: 周教徒，皮个啥个拿马子？让那个皮个爹呀的长汉空给宁吉切不是的，让个内部长俊部得开些力教育时，也学听教，让他们别他们介入，但我可对身不几不有呢，提对些求职。
2: 不过这个不过想到去了，小盖给你们，人工你们来采药的，现在小盖给你们俺做来他也要的了不？一年不过想到的，每天嘛，吃不些人工给你们采药的，现在小盖给你们他人也要的了不？军部，让给钱了。哦，说学人们，你们过得也不接地要的，现在小白你们的公文你们，这些人讲到几不接来了不？顶着，控制也马上要考虑呢。
0: 让给同桌看个看吧，顶把个些事情嘛，监控那些人给，俺不记得忙去读个十年呗。
2: 我那日报。

0: Tundaji, near Gokun Sumaso. Randa, Chunga Sinity, Garoji, New Meba. Kasa Rangi. Midi. Kage Karina.
1: Near Kajitini, Rang Mutun Topujibia.
0: Mari. 단도 소주 용게 나란히 찬스 게 싱글이 계시 키라니 네주 싱고 되베 이너
1: 싱고 되리 생무도나 람사교 람사 파윤로
0: 말로 오고시다메 랑게 밀 카게보다 돈은 나 대대에 개체 제마라게 가르치네 네 주도 제무요 개제 지무요 나고
1: 제수

0: 개요 말이. 제만에 랑게 가르시에네. 안 놓는 게 매.
1: 섭섭 마셔지 15 차수네. 고급샷 젠다 그러 봐.
2: 비진 주야 타제스게.
1: 제수.
2: 제는 엄저 님에 마도 카카드.
1: 계시 미리 오인 시에도 안을 변치다. 조자도 잘라드게 냐자 그러다. 조자도 군이 조부 쇼제 자조 시그도 삼초. 이내 상장 올라게 자두모 송팅제. 천식만 삼초.
2: 얘들은 상장 올라게 자든 송는기.
1: 경험에 미지 출고 최도라 더구 제주가 자든 송으르베. 다원은 계속 많이 가거든. 마지 주변 권도 제본 주야 그래는.
2: 상가 셰 타거지. 마지 주변 망부. 마고 진유 열다.
1: 상가 셰도 먹주 되거리. 시디 되벌어. 먹고 물시엔 그거래.
2: 티진원에 매작 침 가죠.
1: 我上了去，你托么子？
2: 钱上了吗？都？哦，可多钱呢？送了鱼，打不多个。
1: 忙活点这还是过来，转过来调过来呗。
0: 哼，明托两个还得过去死，对我多看转下注意点下。

0: 산라. 랑게 학교 교부 나와 중에. 계속 예질 게 교토나. 로디게 나기. 녀셈 나 목디디게. 롱디 럽샤체 세토리.
1: 장장나게 하르송도.
2: 삼루 건조무 주다나 심내 소러리. 교용나 삼당지. 심림 송기.
1: 다체는 게 삼부터 딱다대시아. 장장 올라가 티진랑 카디디야지. 먹지다 런진 참부시 처부시. 민상만 가야지. 봉스카 가자야 매 수입시.
2: 디초메 왜 내가 퇴바로 봐. 봉스카 더구부 제주야. 큰 요마지.
1: 강서 어디지? 장장라게 자식 권제 니도교 내가 퇴바치야 가래. 강이스는 장게 셰베 큰용다. 장장라게 수베 큰용티 정매사시.
2: 내 큰용세야디. 봉스카 거기 매부치 천지다 퇴베군에 매고서시야디.
1: 장장라게 수야 큰용디. 매고서동리 좁톱 고구유나. 봉스카 내가 거긴도 수톱 거시 송거시.
2: 거긴 가래.
1: 你 还 后面，毕竟人。
3: 落地给钱呢，看来你给羡慕凶哎。看到所长那个女婿开的一年，厂长那个汽修肯能嘛的，一年他是风是高了，都归钱啊给搞紧的，其他区间矿给免送土也要嘛的，天葬矿给内部几里那节那个给人家的用头钱的。
2: 常常无了土路的买上，买上嘛，电费也不是算那些，没得都归去住的。
3: 他个人，
1: 常常那个仓没看见，他就盯着是哪不是？俺娘子他个钱多，但上不是那么多，什么钱多是？得了俺是年多，
3: 一年俺风湿高热，那个为领家的买不是上什么钱多？
2: 阿来，咋了？上个月把多卡路员内部都忙消息了。对他们跟送的人，怎么说啊？好可送哎！
1: 好可送！
0: 这是嘛？
3: 这是，看你别个，
0: 别个，谁？
1: 厂长来。
0: 看，那么这些叫哪样个用呗？
4: 哦，他的那嘛谁？
0: 你可是谁？抢三八是拦不住吧？
4: 点这钱没吧？
0: 哈哈，他要不谁？
1: 跟我约厂长来。前开个，去咱大社会厂边去那老皮大家点这些的噻。
0: 是，哈哈哈哈！大前的年小家的阅读是忙些，哈哈，要俺用。
4: 看到了，咱俩哪点的时间很那个？
0: 俺毕竟了专业着吧，退休穷苦呢，长春了年些去老窝上去。
4: 哪老天年呗？
0: 哦，
4: 不是，去咱老街了，哪老天老些人有嘛事？
0: 岁数多，俺年大哪老有的，爹哪嘛呗？没活可把冤呢，我的儿子哪里？怎么说啊？既然你金山生不赢呢，我让随金山前面的也我前我的。
4: 你哪那么？
0: 呵呵，用啊用啊，我这边
4: 有。
1: 厂长来骗哦。
0: 对啊。

로스 미디위에 긴심타 된다 참아라 딩수 예비 자주 비토 직시 군주타 초용리 리브시 주지 타지도 제토 된자 데마타 공비동위에 타지 된부송 그바타 튠지 된장기 긴지 닌지 체니 된장아 공비동위에 섬시 된부주토 타세기 섬시의 쇼는 야구 튠지 된자 자주 가주 제비 로숨기 자주를 군디 딘디 당디 리리의 당동 제비 빈디타 뉴주 체로 동규 팀메르 동디타 디기르 주디 체슈 균디 체로 당디 된자 당동 팀진기 검닌 능신타 시슈 체로 당디 추제 토웨 된자라 된디 뷰다 광비 용규로 긴송 제토 변종 된자가 광비 동비 송제 된부 주 괴비 민수나 워시 송신춘기 산에 등시기 경구로 된소니 랑서국의 튠지 된자레 등기 경구로 앙탕부 인라 내된 주지 제급기 경구로 조티야 인비 철시기 총리 호티체리 튠지 된자티 지교 수지 시진핑의 남외 가진 계정의 공료 라다 튠규 등습체니 당 중앙타 기시 지교 관계 특수 규지 실송 양타베 시다와 딘주타 라다르 제베 롭종 롭소타 송지 제리 문시르 국십 제베 린주 네드엔 주지 제주로 텀진 제리 팀게 디게기 자주기 긴디 단디 네모 동고 마시 디즈신 시림타 니팀 니팀 제 디두 제주 튼규 제리 제십 탁주 네모 제토 긴디 단디 타 주지 튼규 제주 두도도 린주 제리 서비 린주 고 타지도 제토 미모 망종 기 세소 된자타 지소 지용 딘니 용주 긴송 제구 시송 버시 왕준정기 중앙 튠지 된자 제보 90 속중기 린주 제베 내던카 튠고타 참신 내리픽비 표정정정기 용소 당린 수주타 주주 랭겐카 튠규 야부 제리 튠고기 자주 토리 딘게니르 지송 타지도 쇼타 송종니토와 제주인 튠지 된자 리른티 남위 지교 수지 시진핑의 가구 계정의 공류 정용기 림카 참마카기 초용리 라다르 튠규 제토 민망조르진바타 최소 자스르진디 양타비 시든 리지다와 된부조바타 라다르 침마마시 피게타 된자티 지동 야부 제리 겐심 응아르위 제로 동 타 미리카게 망조 최 최소타 규노르 된자 긴송 타지도 제주임 지시 군주타 자라 냠주 제주 타용 시에디 튠조로 송디 제주 제로 동아타 중전의 주리소 제니 제부니 송지 제토 내던직 타주 제바티 귀공직 첸덴타 렘루직 퇴고창도 용아타 제덥카 십주 수연리 인겐지 고도도 퍼버타 뉴딘 자주를 댄디에 내던 주지 제주로 중재 통과 제주 침수 타 름루키 왕자 정신 타 라다르 체뉴 체로 단디 지르 제비 첩지 견자라 견지 단디 타 지십 내무 체디 침루 침수 따라 타주 제주 年的 junjua, tosun, chirki, chi, guishin, women, ginza, tea, lenzu, ta, jawi, dushi, dimuzuni, samlung, winzinta, ginsim, chiru, dandi, tunji, dinjangi, ginji, lumlu, tunju, nebuchendi, dunsi, ginuta, lini, jigla, ginjini, nimzin, jiju, ginjur, dandi, ji, tuba, chiju, netun, zinju, junjung, chin, guishin, chumashur, kone, chura, jabi, betra, mungo, yabuchedi, mesun, ba, jimju, ta, jini, yugoro, adun, luxu, ta, sozong, Dirita Ningi Zijungabuso, Zoni Kekwonki Ningata Linzu Tupsinki, Mumi Ginza Cho Yoni Lepsirta Zangse Chene, Ningatera Matun Kongne, Mabusuju. Tandom Timzin Nebuchi Guishin, Tunji Dinjaki Tirata, Lopsu Juju Chero Dandi, Nyamgo Nyamjuki, Sungra Dindu Dandi, Tunji Dinjaki Juzi Toro Dandi, Pionjong, Yurin Deguta, Buda Kongbi Yungjuro, Gundi Dungju Yin She Sumashi. 제보 90 소중기 서용원소 표정용정 등위타 세중래 렌즈 첩진기 문민견제 인기르단대 동위 주주 신도 지제바타 제도인 10시 소중기 10시 규림나 시도 중위 당위 리지기 리게 팀계 기내던타 제외 콩니티다 리지비에 도담 왕제 시송 제외 지시를 뜻이 불리군에 타수 제주로 지주 제주인 것이 중앙 튠지 된장기 제보 90 소중 접계비 제외 콩니타 표정균정 등위 숭련팅타 시숭 숭련팅 제외 다샤원 행강지기 제외 경물로디 표정균소 튠지 된장 원 행강기 제외 콩도 전비 경물로디 총도로 수급이버시 니월련나 화총기르키 초용리 망즈 튠의 남장 미망 투소기 튜미 림쇼 팡디 타조시에비 름루 라다르체버규 망조기 장 리슈타 튜미 남장 댐버 시중기 남장 라다르 미마 튜조기 더규 망조기 남장 시비시르 지린체버소기 레게 남바시 초비여진 화가 자낭송기 름루티 라다르체버라 빈디에스

0: Manzola and Shole in Botinji Rava, Hong Kaman Zig Lodi Babi Chasons,
1: Chuyu Latini, Sashin Shimbur Chutanwane, Chura Latini, Kim Sil Chiba, Tine, Chonsip Garcetian Tan, Dinja Tunchu, Mandi Guijin Borso Parki, Mangsu Tuda Tida, Tangmar Samja Dumba, Namchan Dimba, Namchan Ladar, Namchu, Namchan Zilin Jiggy Guijim Shibu Guijin. 芒村南昌的丁小胖年跌他举别蓝水铁 미리카게 망초게 톰난타 기나 딘자 나와제 튀어도 다니 규림 시비 미망 망초 튕규도 와치 기송부지
2: 초부 장람 편종 름규토 름송 주가기 정치 내내 땡부로 송데 주버스 딘자 게린 체신 요바시 티리 나란소 사르고바 타냠토 름송 주가기 미심 규위 땡규 직생토
3: 초부 장람 편종 동부 레와르 동키 사라진의 유바타 름송 루강키 루미소 로시부 터링토 람송의 대유 암드 통땡허 름송 루진키 카남송규 통메섬든 일어 땡부르 장대 서부 토슈키 름동 송신 유바시
4: 단는 뭐 창만 조사해 봐 늘 대사 역보송나 당숙쌤 그 던져서 제대로 한게 어서라 공주 땅용 그지 세 마파면서도 로 마파면서 시용 줬어 어서 달라 국시들은 그 국대리가 만나서
3: 这个是江南南宋的南大有人可说干的特征能够说的了若叫这样南宋南宋这个配合的能够叫这个能够叫这个我大可说个这一句呢还能通天和那陈先生的南宋人们从我的觉得工作江南宋我去特征忙做出了是不是扛住这个月把事能够创业的生意去坑去南宋娘子国宋如今可以入边选拔 多吉平作给俺最蓝大吉的尼泽主义江南松阿玛斯蒙作出了若然听你是松之前月节松不是罗曼那江南松根区冷剧给对接设计的人力给出计点别清晰得不如这个月有龙点间高天冷松娘之国松如今可以入边李新兵杀到了江南松的罗尼叔亲别别给出丢丢血行个月 对龙地震区域中文联盟高天冷松入境区入边李新平区人民所他这支也不用他他他们查起别给江别他的也不学徒不读解松不是空格的总他冷松娘这国松入港区冷松我孙南主要的杀出你你个啦两个的兄弟罗曼松月啦对着康体呀人精得不如这个月不是
5: 나 립티 부고 기타 아마 나도 나 로크토스 랍기 나 가바 로크토스 아니 나 여바테 로크토스 좀 에소시 나 나시지
3: 초보 장람 능규기 능송 좀 있어 장안을 미진 봐라 통민 섬든 일을 땜으로 장대 장람 송과 타 팀인 능규기 망 셰프 주신 여바시
6: 제세 니슈 군이 랑큰 좀 미마 투소 급 중립 배 균례 회의 랭칸키 총도 팅 20바 하사 고소 바타 정동회기 수치 쉔바 좀 미마 투소 균례 회의 랭칸키 주리 연진 하이 총도 조교 나오지 샤오요 사이탕 섬디 도지 파무 디친 취주 잠베 장홍포 리원거 순신종 제 총도 페피브리 타팅기 총도 최심로 최참 총지 총도토 겐효 미마 투소 급 주시 배 균례 회의 랭칸키 총도 팅 20배 공통 규자타 롭정체바타미튼고텐튼센고르키 总队头陪人庆中给金仓楼所规定东居随意切身国旗将民化推索军令会员领看给主力总队谢谢所先不满塞也都你四英律四兄旗普伦托他们那些国旗人庆中四兄旗念出所先不成总队出庆给规制席上这次你是国宁旗按照唐旗中促穷卡国给出行闹人 罗美坦此点情节从都苏秀南学总队头腾腾习近平忙错顿苏年南瓦连续切学不成
3: 接着你是给您将邓文贤书记选拔让军中给主席让军中四兄党书记甘姆斯林去四兄党组以这兄六种地位操纵去加级六种操作他党组加级操作作用哪里习近平去党组用广播了切断六种那瓦他习近平去松懈开进的广东六种

0: 허세. 담시에 비디 호범이도 클라스도 호르스 중아.
1: 산하게. 클라스도 호르부메나 섬로교에 베타르사. 니에 칼라 호르부스 제제. 호르즈메 베 섬로교도 등이.
0: 니에 되는 장 산라나 카바게비아 초와치기.
1: 디기랑 게 켄도. 니에 쳇다시야 근데 지금에 계속 주고 삼초.
0: 딱바 카바게부도. 균대 다시.
1: 균대레샤. 산랑가가 펑스가게 님들게나 권도 잡아도 치기사.
0: 양칼을 딱 보게 보면도 다 그러고
1: 이내가 쓰면 돼도 니는 가봐야 와 죽인다
0: 요시

0: 여우도 여우시라도 여우도
1: 冯主任 雷大姐要退出什么下 杨免娜 其实没退出的钱呢
0: 我出去对不起 宁贵呢宁贵主要的这 你也应该笑嘛吧 别怕了 都给我找到
1: 당도 뉴스에 교조례샤 당도 참아샤는 니가 요다
0: 아니 같이 니들되네 개발라 누구 오도다
1: 여주른 정하이 기닉 십제 생리 내주 흔저도
2: 로규 교체다 다 대미도 롱주이 말하기
3: 롱규 다다 대미도 세중지도 요체 교수업에 내부다
1: 카코다 给了 카코다 村子有些楼主常在两万头熊楼居居居有些 카코 楼对手不麻烦

0: 卷他云呢，南西鬼被推起去，鬼不看得要嘞，干不鬼不要了呗，可能笑死，丢了没吃死，干不住也没吃，恐怕见不着，可丢点过去，负责这边牛不要骂嘞，那牛肉大爷看得要嘞。내 경험이도 내 경험이도 띵에 놓지 말해 나 장아실 판 말해 나 탐이야 고감해서 제발해 내가 당래 맞고 있는 우두께비야 가려래 야
1: 灿烂，
2: 俺没心个多，全没白搭理。

0: 실내 개원 대조 특유 진주 지금 말이
1: 다리기 등계 중매제라 미망지 로시라 방샤
0: 다리기 등계대 상나 교긴 요리라 차고다 진조텔에 마탄베 차요리 티링 안 주니라 틴지 로그드나 로게 로그 투야디 교주식이 십자 근대 임에 챙가랑가 쉬다
2: 서급 창라 정정 우라가 개원대서 내내강 지피로스기
0: 안주락제송도 내내강 초제 콘서트도 중고 어베
2: 마리 내내강 추수하자
0: 아
3: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0: 장자라. 내가 잡래.
1: 도게 추부 계셔. 세사는 모두 대야면도 이내 세바 다 치스 고업도 와.
2: 좋습니다.
0: 세례 개왕 근데 저거래. 대서 야고면은 내가 근데 저거래.
1: 치에서 개왕 가시에게 로조 유스리 슈드니.
0: 콘츠 신비나 만주 미고서야. 녀석 차 죽으러 봐.
1: 타그장 아지. 네 소소다 산란고서 로부치다. 네 개게 네가 가셔도 그 되다더니. 네가 개왕 수대서 탁주 도우죠.
3: 장장라. 아. 그저 네가 돈부스는 서부사랑수 롱치다. 멋있네 네가 차게 요케 매 봐. 네 채나. 개왕조 토가 나쁜 거 맞벨라.
1: 용마지.
3: 평원 순례 개왕조에 비게 대부죠 봐. 다리 개왕조에 비게 대는 지그죠 봐.
1: 전에 계란이 주도 신념인데
0: 주도 정말에 살아가 시험능 시켜
1: 아 전다 대장께 다 제토우지 배
0: 제토 봐
1: 허세 장날 내버 그제 유매 나 있는 게 셉 신성아
3: 장장라 계란의 변념 좀 놀아주시야 먼저 난 한친게 퇴다 남북군도 빼려셔야 레든지 큰의 칭마지 이내 다 제토우다
1: 你以前的屯大爹他借要个王切切让你了阿玉生病这么说啊拿了罗别姬他借我有数数没掉了

0: 아자. 디그레 말해. 남주지 되는 용도게.
1: 아니 저한테 그립체. 공부하고 싶어주다.
0: 레라부 딘제라. 감주레 상당 말해.
2: 취디 되네. 라스바.
0: 예 되네. 예 되네. 취수 되네 마 되네. 간다 캐원께 대로 채나. 마람주 미고디 라스 쳇도제. 교수동 쳇도 그러봐.
2: 去要的，你我为钱比呢？巧用了三路马达，你个别尊钱没着。哦，顶这日时我马达，初用就看到出租车我上去。让去要顶这，我到出租车开始要的，过年到出租去。控制点点，我你可把点要着。我你点点就对面了。
3: 태가시한 타그래 꼬라게 뭐야 갈도
1: 아지 저작도 가르쳐야 유네 마대여제 쉬다 쉬어 뛰어다 쉬어 키라니가 거주 태수 만주 키라니 교수 매다 딘저 체어디 매워다 한칭 내가 겹여 체어 체두이 탑시 민도
0: 만주 토간 체그대 주관 신주 지어리 키라니 소배수 간다 개왕도 유리 우리 대응 말해
1: 네 신구유 추가 갑자 매부터 쓰기 열어 봐.
3: 마변이 요구르베. 많이 딱봐 수고 초구래.

0: 용기, 용기. 야.
1: 세,
0: 세.
2: 이게 생매배. 경수 야요년이나 고동그룹마도 동자수녀어배. 동주마도 동자수녀어마리.
1: 뒤총도 저수선자. 카시에스리마도. 라부자는 경자쇼용아.
3: 결혼도 라부자하자.
1: 단원이 없지스니 뒤두게. 톡스 제가시다. 니 경전 라부자샤오. 라부유에무디 폭소능시. 카피. 라부예에무디. 电视机能行，你是谁小？
4: 警察了。

0: 미쇼! 과세임! 송시가! 나 한진호조라 세년슈다 비리를 짓다르 주다 디네 니 라님도 용구
1: 용구 말해
2: 송시가 장차우라 내년에 원수 못파콩 콩안주 장차리라 계급 개진남장은 니지부지 비리를 십시치하다 니슈다야 콩고왕자리
1: Nye mu duyo ma xe na?
3: Ani ngay gyubay ling li gyesu. Nye ti ngui rang gangba de ma ju ne yong yu.
1: Yong a. Chen dian ca sa gu cho.
3: Chen nga rang yin qi lu gu ga zho. Shang yin nga da cha ri. Mi dian ne. Han ni kung ma ri.

0: 가르쳐도.
1: 내 지친 주지레민도. 라니 남디고 입었어 지기. 출고기 룰라진데니기 사놓고 하자.
0: 출고 뉴제 교육 구치 매봐. 사진 올로베. 간주제 도시다 말봐.
1: 디나 사진 올로다 가봐요래. 니 단도 쓰고 람사리. 지랄레가 뒤서 멋짐 제죠.
2: 봉슬린. 야메 란칠 녀석이 같이나. 대사치 갸친 주인자 꼬르게 붙으면 돼.

0: 마시 칼이 님불라
1: 마충도 내사진 알 쇼뉴유 자조 디제 쳇 토뉴메라 사르지 쳇단 디제 토뉴메
2: 조작도 델린조데 고장디 쳇도 펑스콜 라프잡지 이네탄다 안조다 저 상무제 쳇도 안조 카디 랑제 고장제 고리 영혼의 고쇠면서
0: 니엘 땐좀 마시다 다지만 근제 최고이메 삼루 야구시다도
1: 펑스가게 라마야콩 안주 미라고 주스 땐조 인지 맵 속시 빈너 아자 유랑에 로다나
2: 나 총두네 아자 유랑아 전화를 열었다
0: 찬란게 시에 타그시 니콘 럽죠
1: 용아 턴더지유 김주 거주 대회 왕토다네 마시에기
2: 다들 이제 차차하지 김산 지금 이리 거주 대회 가려래 랑쇼다
1: 세립 주거디 계시유는 두가 받자다 캐매자 맵속시 펑스강 락바 티가 채는 안아서 이민 가르 따다시 디디 카유네 세세 치토 맞다
0: 地国那些皮有马戏阿加拉既然一个月人物是跟着大那么松谁里就有马戏

0: 다 덥시 요마디 망원에 덥시 켜는 미도
1: 다 마시다 덥시면 수수 능면 뉴스 당고 집에 덥시면 아님도 제우 집에
0: 계승이 풍수가고 시험능 심마체노 나 총세를 치러 체조 있으기
2: 方士高义
1: 有个义, 冯斯尼, 其他屁呗
0: 三叔尼, 最不需要准备
1: 需要去 그이야우주 더스기업제 양자샤스 무스키유한 매베 롱찬다 카지리 탄디시에스 민도 다 저와큐 민도
0: 마자도다 갑상기 시아우유
1: 용아 기나스와
0: 라 갈시아우유 교구지게 아직 오유 기억 많이 했어야 이
1: 아자 유라
3: 로
1: 차례 낭 마시
3: 잠고쇼 고추슈급라 딱바가 미스니에 디고유버 슈후유 체우 숨고유 판다니에 체토부디 체우시
1: 탄데디조 자 예수는 나를 몸에 기나 수제 기랑 안주님도 친주 듣게 해주시
3: 제막네즈 수셰츠 디그시
1: 마시 파미니게 나 키라리 야구치즈 낙지 나주 아자 유라

0: 키랑 충드네 녜 암락 샤다마시 오늘 전 키랑 녜 아자라다 키에 요마시 안주 나지기 미지다 게지 가시 나 키랑 뭐도 휴싱 그 민두
1: 녜 싱그히 녜 키랑 켈리죠 마히지 출로 용그히 오시 어 이즈디 녜 총슬 키제 녜로 쇼그먼 도와

0: 레송마 예르베 라니급랍 체제 로망 붙임브리 녜즈 페지다 지소 게리 카케요 마리라 라제 마브리 첩시 테라 땅나다 소소나레 쇼야요 마리 디 당샤르베 야 대시되다 대고 뭐 자타 하셔도가 디 탈려라지다 작은군 커섭 대비 슬리 야주아 카동배 야주에 근데 세네 디나 우디게게 슬립 쪽 하셔지르다 도스터듀 니미다 다 넣자 강교라 켄로 쇼가로 존셀 교실럽 요리 패치 유비유 패치 좀 넣다
1: 또 저관나기 알아서면 해지 세립 조직의 세야 미도 삼주 단도 대유매 니원의 심어서
0: 要换名哪种
2: ？Please。

0: Nyerala, chuzo shnyubi, palam chob geri. Ran jayhu.
1: Chuzo kwangchim puti jay. Mwe kane chung.
0: O, nga...
1: Nye shins. Gwajang jajie rab zhba.
0: Nye sabba, lo dige na rang nganyim do dye jay dugu tongsu. Chuzo shnyubi jay jayhu samchu. Mani, chuzo di hiya goshdo. 이게 녀부시도가 착착착착
1: 이내니 아자라다 한칭기 무주코기 저자도 나라니 로가챠 줄로니 가저도 나 시기
0: 랑시야 카르도 아 소시도 라마 제피시 창창 토가네 민가라니 근데스 비죠 삼로도다 창하 공개 권해 주바 라는 야고제 더 뉴유베 더도 시기 이다지 아 펑스리 기 몸 손자 코조 랑시오리
1: 라마 마시 라교기다 칠레 롱제 치니지리
0: 간了吧 今天前的就不见了么子不念心给月哎有给前的米度
1: 让现在起来背油那看不起那让你们都点对劝的米度<笑>

0: 야, 돼. 대교.
1: 다 돼.
2: 장주보. 이즈만 군대 계제 가르치니 이봐.
3: 랍제낭 로저 상매 마마 지진 거 어쩌지 생 아니면 더 잼 쓰고 민도. 다들 상이마 랍제 마마 멍중지 주체는 더 중화는 예 주체같이 통로 중년지. 예 거저 이즈 계제 빼래 세고 삼추.
2: 꼭 들어.

0: 근처에가 조수다. 도강 가운데 깔아당지 마옵수.
1: 소화 야르친도가 토크시 슈제 레송 오면 차버로 봐.
2: 내로르 치중 요마리 조디 케베라메 투요리 미팔레 시도스 루요리 이네 따과 람주디데 규 아요
3: 녜키랑 오라 슈니 용고르베 따조 테크 야고제 동 랑가르 야고제 뜨

0: 오늘 민규 선배 센슈 중에랑 샤소.
1: 쟤는 마타래 랑 체치지. 로쇼 메워 중에 부상 유배 신윤 체치지. 간다 체지라 말배. 메워 소리라. 좋아해 개우시.
2: 좋아 근데 개우지. 클로나래 중에 주시야. 좋아 여기 개토 안유 선비.
1: 여기 개토 메디 펑스카우 셰르주. 이내 안쳐 디저 섬겨 맞다. 비 마체. 소제 레스 상매 디저 섬 마시.
2: 디저 씨비베. 미치게 앵아랑 저 따치가 요녜 두게. 미치게 앵아랑 저 러부치녜 두게. 타는 또 쓴다 제미도.
1: 암라. 어, 어우 겨지게 권다는 씨르 친분이시야. 어우 정카게 권다는 쇼감 친부시야지. 가게 마셔봐 친수

0: 그치도 대기는 심심 죽지
1: 산주 겹로데 사본스도 계시 잡란든 그 겹부비나 산주나 그 조금 상무 대티 근데 롱소칸다 춘육한 수업이나 지마네 도순요고 정말이
2: 지가 지게 도디리다 추게 도디 추체지 산주 니제 도스 준주 토도아
1: 冯氏高给乌托过水上切不？
2: 一年俺做面上切几个给培训单位呢？上些查查没着。冯氏高给伢长了，专门写这么个做不完的项目需要个切笔呢？俺那娘是写不起。年纪一差，咱们的第一局没上面培训单位登记。前头的别，一年俺当的起码写，说白可能特别是当过来。第一块里面冯氏高了，若不切接，没不能把第一单子出去压皮。俺也许了给他。
1: 你过去是哪块去过？这样用。你这个没叫业主，你说你明白？上去给我买这皮买这。过啊。上学的，冯高给，咱们业主里面吧，你把当下看人呢。
2: 上路点不大，我上不去。
1: 我让你去过给，再给我们出去接我同妈的。
3: 听这个员工啥吧？去学校个生不得个。哟，哎呀，
1: 听你还想用吧？
3: 我你做不了，真不说啥，都会去个用呗。你忙说了，都得着压个来个的。俺忙说算啥？你都会买钱的事情的。听你的几多的？明年来没多，牛车过大缺啥？啥些装修全都没多啊？
1: 让。
4: 陈哥，让俺去个用吧。他学定制几个送给。
5: 那都是医院检查，正规检查，你最老是厂里去个用品。
1: 哟，
3: 那么说不好了，只有你二百。
4: 农民都归钱过得过。
3: 哦，垃圾结束。
6: 再见，都。

0: 야, 같이 해서. 아,
1: 화부터 저건 아니라 제주.
0: 등기 장소사 제주 이거 말해봐.
1: 배지 면조.
0: 차등샤. 딜레 이거 말해봐.
1: 나 디말레바 다원이 신수. 배지 화 면조.
0: 아, 지나서 없어 마치없이 부코네 장소냐 얼배 아.
1: 네, 다들 신의 하고주 교수 좀
0: 교수 교수 네 개발이요
1: 뭐고 쉬를 캐노쇼가 야지 라스비는 펑스가 오케 타바등 마시
0: 퇴직 관리도 댐스 상당 놈이 너 교수야
1: 아지
2: 기니 기니 로고 치세 중아 십다서도 왜
1: 자도 한진대 대대 제세가 용시 让给他爸懂的。
2: 有嘛嘞？其实风湿高个还过不赢呢，我再他绝哩。
0: 算了，不过说着去，叫我面干家主去。这家伙，你让小天走。
3: 哪老少爷？
4: 司令。阿姨，过夜去哟。长安新的新三郎他们中啊，
3: 何子，他都叫年轻人给自己各种么就恐怕找女人嘞。过年年幺女呢，你给看见下个月不拉了不？哈哈哈哈

0: 야, 미 김비 너공 디부 미부다. 너공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공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미 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셔유비. 셉셔뷰치라 겔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푼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 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닝 섭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차다 비규탕 切军人的这个托罗吉帕主政策吧查经写不能不生住了从刚都骗你这个是属于人罗吉帕主得罪他们他太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果亚当古巨古古来这么个他东家起这句吧那么了突击领别书记

바비 촌즈 샤오스 티린양 너그르른제니 김기 차보로 내 죄제기 매주 추워버려 죄칭 타람니 세타 맨니가 죄 추워버려 지신시시 도로리키 티 세바타 냠도 세니 김질라 데르기 유에베 티 코베낭 부세티 김제 주제 뉴벌리 수돈토 추천점기 준신 두베 추역항사라 신카른 통주히 대자와라 표시정신 두베 되니 도롱리기 미름니 미름 바라주의베 정중기 탁제시시

디카라니 중국의 뒤에 기감 송교 차산슈기 쾌곤 제시 이마타 도론 법규토 나제 캡제 계적급주 거숨 세바타 솜센팅 싱수루 제제소 자제 진심 마부식니 데로 차론 중화타 뒤에 목의 도구의 차나티 속자 남기 초대 크이시도 결의해 도롱 장부 뒤면나 체티 롱동키 나바랑자소 네바니 산에티게 유메타 싱도 냠토 촌에 제베 로줄라 템바마세 로줄 티다캬 도롱 리키 니레 초에낭 네유 도롱 장부 법규도 로다라 닌 숨들 하잠 차바바티 나제기 싱가바타 치와 뷰제 교수다유 장규낭 사베 싱가바타야 Zangbui Juntan Zhuang Nian Mara Khe Zhuang Yue. Tertien, Zang Ram Tu, Kimchi Zhuangbi Donglong Riki, Zhang Mo Su, Rajur Gordi Chenga Chuwe Dugyu Nian Mara Te Yong Wei Xingam Jik Tu Kar Dui Sa Suk Yue. Dui Mei Chuba Xian Ta Minja Wara. Donglong Riki, Pu Xin Tu Da Zuo Ni, Xing Jue Mi Ji Bara, Xing Gambu Zhugyu Ti Shi. Pyushin sokbe chidab mingsen jente ni dolong rei ki mirib ni mirib pari gyunzin chebe chodyo ki lochu shi rei la tiwe nagrir songyab chidang shi kyang shi. Rege ki tangshin gambu shi le kyang ngarga chua tiyanbe le shi shi kyang che shi yue ti shingam tu zhang nobu soza che gyu ti shi. Shingambu tida ni zhang zang sokbe gyubzi le shu shi shi. Timi yamzen ki goba shi la Nige Rishu Kho Yi Chumi Nam Ki Kya Dongbu Sunbu Phe Jie Ni Zhangmu Sogu Yue Ti. Bien Na Yun Nan Tanggen Ta Neba Le Sishin So Ki Dongbu Ru Igun Po Ni Zhang Nobu Du Se Zhang Chan Sogu Yue. Zhang Nobu So Wara Xing Jie Mi Gui Ba Ta Zhang Zidu We Gap Su Mi Nam Ki Kya Goy Ngan Xin Ba Ma To Du Le Mi Jie Ba Ra. Zhang Nobu Ro, Gunye Seri Dangye Shinba Jogu Yue. Diru, Mini, Rengzhun Kamgi Chashe Shik Yinxing. Cesokya Xinjamgi Nyamne Ti Chue Le, Penzun Dinri Ta Nyamne Chik Yue.

那些天云都念了，唐藏秋君呀，俺是龙龙狼学习。 太阳，退入人中，同地主写错别多龙日了村呢，每日给作为训练题，借机出家的爸爸切心，继续看样做个面容。 코스메라 제주 뒤에 통매 등장 나버티 랑소로 냐르차 치기 위해

도롱장베 포남님베 장도네베 공산 허신균군 다가르카우에 라웨 루베나 서법 토사르 게베 지신티다키 니웨 짜부드윈베 론다 티첸킨 장가르치웨 강갸트가 정롱키 제도 수신히 컹디 옌도 게베 담모메도 카갸 군예 토유르 신데 대낭 가루공 르우 코나르 유에베 동진 담모메도 갸 츠위 테니 담메메도 츠위기 체토웨 동진 체시 이마타

차롬 투갑네 슈드 르베 돈네 니웨 지신시 기메 무엔네 푀기 솜센 딘티니 기급 기름 탕부 송종 지신 콘소토 해와 디 토담 스지기레 덴비 람잠기 처르네 푀기 솜센 딘니 사도 니에바타 콩남베 칸 쳔보 머법 콘라 인지 동초 티라 세제 타 체진 신도로 꾀꾀 로다라트 십세년 제베 정시 티다니 나웨 솜센 딘키 로체 리디 제베 시시서 케제 시힌 권투수 솜센 딘기 제부 용수 사신라 사르도 제베 쳔와타 로몽어마니 사르 홍센베 사르 풍소 파르투 너른디 론데 포조

0: 지주 덥수 근수 정도 니외 림티 차로이나 착배 담비 세시디니야 제시 차범키 전도 취게 된티지니 시베 미롱을 내잖아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 제바 젠비슈주이
1: 내속의 규제 저블린 양승의 규제 문둔 카초 양차비 타세 규리 규자
2: 야민 김비 너궁 디부 메바다 너궁 각바 너추 양수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칭완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4: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탕 쇼로 가르고 치톱기자와 지모소 자신망불레 두링체바식인비 디탕키 자취기바탕 칩지 키기우자 다경체비 톡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릭망불레 두링체비 지망알보미에라 추신나가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비 토난드 롱니슈지신키 자취춘당식인비 꾸니라 디탄키 자취 주베 디낭 냠링토 판다카바 겸네 앙뉴낭치 덤중니 뉴치 치 비규인라 자취 주베 요제 차장 치겸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주바 고르시 주시구타 고르수 구탕 자징와 자취 주바 고르든지 등구탕 고르수 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 원래 피겐키 관주 주 림바 메바 쓰리기 우저 주아탕 당경치 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개바탕 우저 다경난 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송 디네 칸라 피탕 루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나 직직게
5: 근고 저저 다르스나 강바 고마다가
6: 강바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이제 고 대당 소외 견고 한부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7: 나 뷰년 있네 링고 다견고 한고디 뷰네 야고 싶지도 링고 다견고 한고디 견고게 대당라 송저 토르도 봐
5: 홍고사비 오늘 시험

0: 직추 샴기 전이 안다 싶네 로지 파주 휴인 총강도 피해봐라 그수슈
1: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지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유베 셉슈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어머 치미신부디 가리치미래
4: 빨라 ये मां शुरगुई दा पाला 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 मजी ठीक ना दा
3: मादी किम सिम बजे जांग जांग जांग छे देदे वेसे के मारी
4: वेसे मारा रे पाला पाला किरा सी ना दा ती ना लिया पेले की शे से रि बे सिम मा छे तंदो जी मा जांग जांग जांग इ ब मा छे छि मा रा लिया यु बे छि सिम सुआ
3: वेसे के मादी
0: 龙你输了都进别连把拧不进我没人呢去下了这随便马的不那样子哇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米银子进别的明朝为年不学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马如果地归我原天刚长的为什么马的地藏康破个重结的冲西港国大安结吧为什么马的地藏康
1: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2: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유베 셉슈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5: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주르미니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총골소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투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2: 罗吉帕尔女国七块的色图三天能洗起开去了命的色油了女国给女不养牵不点月别阿公堂女空可对群养参不许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许地外女国堂龙国七七养国图不了苏波群起苏七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养干不行温图七路主队罗吉帕尔女国七块当不能堂
6: 야자 기사 자들레 돌도 주게
7: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겨 지민도라
8: 자나고 야부지 체위
9: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부부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디레 링즈지 부부다 아니 주시에 따는

0: 고중에
1: 고수
2: 토프킹 위도
1: 지겨워졌나 시도리스
2: 지겨워졌나 시도 주 앞이다 요거 수피다 주 아 아시 디에 아라메자 셀라갸베스 시미드와
1: 계속 말이 진수 홍아 알아 용해는 가진 거
3: 조리 공라 대웅 마시 마시우다 제 아라가 접체 주어로 봐
2: 거수 기조 시구이
3: 쇼다
1: 레스
2: 어 레스 제 아라 접체 나나조 초구 사부 제비 내지 초구 닝부 정비 내지 그냥 그 수이니
1: 레스 도저잖아 그 수인다 시도시다
3: 세다 쯤에 로메 도고 심도가 그 쯤도 쳇다 쳇다 녀저스데
1: 자로 흔들도라
3: 베라도 아 쟤는 얘 처음에 피해매 전당회 시기 말베
2: 전당회 내자 신주민주의 내자 그냥 가르고 내 소러나
3: 영아 정외도 지난주 총재 내주 멍지 예시그유 가이스나 길에게 종주자로 묘자에게 쓰지 된두네 예기나주 종주다 남자를 경우 제비 제시나네 지난주 총재 내주를 직 대비비니 오늘은 아스미를 대수 양로 총재 마음부디 지민아 지민의 시세부터
1: 하터제나 하터제나
2: 기랑게 야후도 쓴자 강원의 이 섬유래 대수
1: 다시
3: 섬유래 대비 제부터 저 토비야지 지난년에 라래 대부다 동회도 예전에 저 종조 박자 요구주로 미래 대회 박자 약주 정상분께 된다디 예 퇴뉴 서로매 동래지게 종조 용금이 죽교람도 티비에 덤규디 나무네 이란 예주
2: 지겹텐라 디 덤규 마시 디무윤의 수지 도르디제슈나 안즈카죠 노요마시 승비 이네 나키랑 창구슈구이 신례니야디 키랑게 고문의 시례라고 요마시 탕구디 신례니네 람상 버금하시 람상 캡상 망고시라고 삼 큰 요야 요마시 능규링스 고시 이네 신례니네 레리 신다다 마자기 게린치요시 지단체는 레리 신다게 치부다 첩치도야 매바 강이스는 세니 망기 초대인체비 턴도 신례니네 지조기 겐심다 샤신 것이
3: 지게병라 여우시라 송수 기란게 샘딩게 가메 송송아 송다 냠레 제우이나 조 밀러다 것이 지난주 학사 남다기 넘유대 나 가보시라 주 나 제주에게 남배토니 독시 진행을 가보시는데
1: 레지
3: 나를 라게 토보다 퇴보대 이지게
2: 진지
3: 이네 섬유래 대지 보여줘에 내주디 제스턴스 나 심지어 종소 있는 거 지금
1: 지금 전라 화로 주세요지 내 자성리라 교주야 무치기
3: 어제 진짜 많아시 견주 나고 무치 동화 당구시 그래서 남다 친 얘기 내면 된조 총 예시는 시나 지나 전념되게 닝도 등을 고시 종미 지나 조 쓰고든 제 제와 나 배도 고수
1: 터제나 지금 전라 기랑군에 정부 장사시도
3: 정외도 나 해 종세네 용교이 지겹장라다 지겹광라다 샤이 마세 로셰나라 년아래 포유래 펜도 독수주비
2: 지겹천라 섬유래데스 키라이 포유러 샤신유년지리샤
3: 샤신유매년슈토마소 장구시에나 나의 송보지예 송보지구에네 포유미로 로체토부지 디네 협사라나 나세도 요거쇼 라과도 로셰나라 나저 종세이 쓰쥬디 야리야 주게 제자 나의 친구 시라이다.
1: 아, 시사 시사. 지금 전라 기랑 장부 신어 진수원이 등은 소개 명유. 가상 독십 사고 침배지라 진수원이 계시오. 계시 문행 안수 단념 내제 마저 진예 수유나 댄댄 쓰신다 신뢰러 샤신 유명 진기지. 등재 중부인어 마저 뽑은님 시제 냠내시 도부리 슬러비.
2: 당시 예기지 당은 아니. 로심 튠 시내. 년지디 제도우지
1: 다시 다시
3: 여우시라서
2: 레스 차류 아랑 서지 냠내지 양 여와유
3: 여우소스 公关娘们去接头呢，
1: 你这些东西。
0: 何总啊，季建成了，他该休息，要不弄住我来学下游。弄住我来学着的，让季建成了月头呢，创作要没月头多。
1: 妈的，
0: 要死狗的，要死狗的，要死狗。
4: 那好了，看上村姑节目都要的，让俺娘些也忙些咋的？他的人呢，娘些也好说啊，快准备。
5: 俺爷了要么个多啊，创作米仓买些个，几个趁了创作那列不得个，让俺米子姑妈这了不接创作，明天干那吃多。他这么穷不赢呢，让俺连不有的。到俺这个时候，
4: 这两个鸡蛋得进对了，后补了血牛嘛的，你这倒是拉得个，家长不要这样子的。
0: 你也啥的吧？家长不要这钱花穷，让你兄弟看了可怪用的。从此用个没苍蝇先擦下，那还给小马的弄住我的小脚。
4: 马的，你，俺打的广播号的波头也没多，对对的，干不得，打住住住起不对。
0: 偷偷弄住我的小脚没起皮呢，别的干部打这些电话去用。
5: 哎，喂喂，你也让了可可皮这个，让广大土田兄弟马的呗，你还得给俺家广大洗洗。
4: 现在来了有，你姓马什么去啊？看啥两个伢些我们说啥，俺们这拦不住嘛。
5: 你也看脸去，让能行没得？怕瞧不起人呢。光大是兄弟有嘛子？你让你笑我，他这么穷不赢呢。创作米仓嘛，光大是来过去的。看这个，
4: 你俺做创作团结算啥？你进去。容易的。

0: 빠르시 죽이고 와.
1: 중어 예유 지게 항랑조 조중을 초세네 뉴르도 쳇.
2: 지게 쳇라. 기랑 권리 신다리 피비 손나시 두벨.
0: 뭐네도 지게 쳇라. 기랑 준나 디세 마시. 땡은 딜레 제비요시. 서비 땡은 당부지 시도. 신제 워케브시. 계시 징수 디두 로이나 제주고 마셔 봐.
2: 당시 나 신제 미투메. 신제 블레 신던의 거리 승리. 로마 상만 회로 유부 쳇시. 튕고디 유노 차치. 유노디 맞지 잡치오지. 난지데 씨다. 문에 이 지도대 붙이유. 자간지 촐라다네 방야시.
1: 문에르샤. 제부시라도. 정조도래데. 미지게 윤주 되게 포츠. 르무디나라. 제나즈 정조 회유소로 시제샤.
2: 어, 다첸 키랑게 안아즈 장산봉 나로기. 류수이 친시지.
0: 알레 시베. 알레지. 르미야오 치고도. 어. 지겹잖아. 키랑이 예부초노. 니 르무디 키랑 뷰슬로.
2: 회.
1: 저르베.
2: 刘水清了，那是小日子吧？
0: 啊，这水清生的草都要嘛是，这个不成了，你也不中了，红军打是吧？
1: 同志们，我们这也先不着急啊，这可能嘛是，俺刘建那是。对头。
2: 退休时就着急了啊，干么要些需要啥么就？退休我那同大去些。
0: 俺是呢，我些呢要个最要嘛是。
1: 哈哈哈哈哈！今儿我们去熊打是吧？
2: 学长哥。
1: 阿妹了，同到两个小月。
2: 你们送不送的，我那老老实实的也穷，
0: 基本人生病。今晚人家必须啊。因为，俺得人怕老姐，今晚就那最低，你看叫马干连做了许久。那马干连做了许久了。嗯。这个成了，大钱呢？今晚给俺做马叫哪年是吧？俺得人得，吃住我东家要命的，马叫钱三个要命。
3: 徐总，今宵上哪去游了？今天这个成了，今晚都这么难啊。
1: 把这些刚打错的，他们也不是那些，俺做创作培养可是秀英的。能打不过，云中要我顶这了，大家嘛用不赢那螃蟹啥事？
0: 钱
2: 的用啊，养家必须啊。
1: 这个赚了修过，
0: 修
2: 成
0: 了，别修我们的，
1: 来修过。
2: 啊，别过。

0: 카리, 루통 미드웨.
1: 괜찮은 샤사 없이 루마도 약하려래.
0: 되다, 괜찮나 할 때다. 망설 중간에 캐치 딤 붙여샤. 허샤, 탄당한 란즈 망설 중간 차도네 강봉아야 여지. 야면, 랑게 니엘징아다.
1: 나제 나를 대봐. 차도네 아홉 배. 아, 이네 소수나 총집서도 심나를 대비시라면도.
0: 장구시에는 강보다 김자스 저거 맞지. 강보스 수준이 김자나를 주기대요是吧? 딩아란주 망수준간기 토담기도 시지. 랑가 강바뛰다. 머신예마 랑가나지 이내탄다. 강보잡지리 시승에.
1: 랑게 할시 유명해 하고기 이내징쇼. 토담기 시시대 나슴래도 수도. 나란주 숨 다보도 토담을 해치용매봐. 토담체아디 권내 정규로봐. 지겹장락에 칠로네 칠레기 진이와 체제 망수종갈 토담시 조승비.
0: 마음이 드메. 칠레 진이세아디 머시 칠레 제뉴요리라 냠뇨요리. 제데 녜체나 만주 유미츠레기디 체나 콘조레 체녜다 다구이 두시 중구리 승비.
1: 냠우네 장 경우도 상게 모두 지금 아래 삼초. 메니게 체자 진다장락에 망수종갈 리미지대 티주능 민수비.
0: 아니 랑 갈 수유 아.
1: 嗯，忙碎中间，托他们亲人米过些呢，我米就完交钱去。嗯，好美丽，看几天那些莫兰的给钱去也是，我让最重村那莫兰来拉个米，热嘛是。嗯，马新的开药嘛是，相对于别说，能带用嘛是。他个是，哦，重村用了带呢，莫兰来差不多。
0: 让给每天前呢，我睡前了了之前，俺的我说美丽电视情景的。
1: 用啊，大家听起。

0: 锦绣，让给俺猜呗。
1: 锦绣好了，
0: 是，可是锦绣不好，锦绣不好，让锦绣演出，锦绣长着的。
1: 这下有嘛对的？
0: 等到锦绣好一点去，俺能看老孙爷给金大勋举荐的。
1: 从了其中要嘛是，金大勋对人肉过大，老忙我的个让圈里面吧，金大多次预备大事。
0: 好子，俺对俺听这等个预备。
1: 你家从可这多？
0: 好子，从的呢，多儿多儿是住给当俺的什么这个？
1: 让什么这钱还多？没看些人来什么这菜肴的？
0: 是的，
1: 断长江，你家让毛兔子没给其他去的，
0: 这我还买不给俺写的，没得关系么？让俺爹当去，听大的许愿。
1: 听这声音，俺让走忙水准卡，揣袋葱叶去找鱼。年上托大米呢，连续吃过三节电鱼。
0: 我呢，
1: 年上可得过个斗牛鱼。
0: 啊，这年上吧，让给俺吃贵的三节。
1: 今年一百面吧，他确实的。
0: 让给俺一起的这起对，你也吃我穷，也不再吃个盐。
1: 让个其他的俺搞不鱼。你这是。忙水转卡，催得从年轻人一，从最难的那么忙过去的，用对是哪去的？今晚呢，没定做，让给托他们去了。
0: 你托他们可真是巧了，能给没送去了嘛？都托他们去买吧。
1: 这三个重大巧事，
0: 重大的你也太危险个嘛是？
1: 这你让给工作重大去送买，给咱做从年的水转卡那情节重大巧的事业，啥子你当查？
0: 我是从年哪着的？
1: 嗯嗯。
0: 这能啊，
1: 老对不起，长大去对垃圾钥匙。
0: 锦绣，俺子长大了，当很多垃圾大这个意思哎。
1: 他个是，
0: 这能公司给不得不嘛呗。
1: 呵子，这就好了，让俺来自己看不多啊。美丽，听大可些，我有大，都也要嘛是，给几顶这钥匙，讲不过去啥。姐子，穷有嘛事？
0: 嗯，让看年瞧。
1: 天归到，天归到，大伙嘛，孙子，那再多吃一下，顺便忙查什么？
2: 何事呀，姐？
0: 吃么行不啦？
2: 吃么行不是的？
1: 俺当时弄不的个，有人过去，你们到看那啥也没穷呀，搞不穷。
2: 你的，呀，姐姐。
0: 干两卡送啊。
1: 再说，
2: 阿姐
1: 啊，
2: 黄河山给谈的崔队从你去过的，但俺早叫我们着。今晚呢，阿姐两个随便采啥货啥呢，啥钱接过去吧。
1: 当然的，
0: 阿姐
1: 啊，
0: 好美丽的屯大了，土屋挺值钱，你屯大的什么下还是赢呢？
1: 让给我。也好可是从最难的每场面两个车主意了不咋让人请对穷哎
2: 喂喂喂请对穷呢家具边的用过马的让对的他的你自己的大白干衣你打丑啊洗不洗哪里洗了罗亚没多让人请别呢我最难可这小人
0: 今天俺人打热心他不来打哪里切点过给却去了没多
2: 却没呀还是要的啊秋月写过什么的来拉不着我最重最见过的一个人的你打堂前的小车把中文的位然后是你们的车把酒我有那小姐哪里对撒亚的同样苍蔓要的你们还算要吗的
0: 徐家欣然后堂前小车他们也都是见过这四个月我老卡算着
2: 嗯
1: 家欣今华两个情对于那满岁准干了催得起前几年也会要的
2: 是阿姐莫让大官拿了袋袋子，他的性格嘞，啥也没多行嘛的，也得说。
1: 马新呢讲求是，马新呢给起吃求是不？年嘛，金花，难来姐姐爹不是，老忙我的个独同事，谈的两个多情对有对，俺俩就夹不起是。
0: 阿姐，我那俺夹不起年呗。
1: 哦哦。让三东的躺在床嘴那里两个桌子哭个忙忙住个要是藏么军都住没得过金花让军都多次当过的
0: 前长你是家生里的对的活儿真不急恰差多个俺别的勤这么切点可怕用过这
2: 勤这么切吧还是要的 김쌤의 남대가 와치르다. 나서 칠 차샤 좀 나를 김쌤아 띵규르다.
1: 아지 자신 계지 띵제 시규 요마다. 녀만한 총주 주리기 띵괴나 슈드다. 탄더어 녀진르 토담치 뒤이네지 진화게 그 뒤이네 갑교 치기도와 탄더머라 레그도 치체 수수 마원바 윤도 등이 있으구요지 랑게 강부테는 용구 마시
2: 아시 아자 녀 강부테면다 아자랑 삼동다 충두네체 아자란다 아메모란다도 세비 차스 개베지르 녀 모란다도 세비 모란게 가르치신 그래
0: 제마토부 가려지 충스네 고조제 체는 다그지버
1: 다그지 이내 망수 정강기 충선의 채는 시옵쇼와 치규리 시옵쇼와 채아디 권주다 태아가 저와 채니 두구통야기 처리 치호리 라리닝도 디유베
0: 시민도 예슴나 처리유
2: 예아제 다보도 나래 요구 교제 대유 다 뭐란게 칠 밀리 요구 교가 채는 나무네 셈날
0: 텐다디 녀셔바 지규지 클라소
1: 코중에 뭐랑게 셔바 지구 유사 텐다디 두스 땡기인다 야 진화시도 샵다인다

0: 노부 랑고 내 주니 힘배 아
1: 청주는 그 남친 주도 참 친샤 나 대는 그 바용 그제
0: 라다 혼수 저거 말이
1: 만자야 가려제
0: 랑게 십심 스카리메 신거이베 밀로 요거 교약래 차오제 나라는 닝지기
1: 다리 아자게 이게 벼치민두게 랑게 강부태는 용맞다
0: 나뭐 내 고쳐면서 랑 나러 기부제 마 대체 치를 내가 치니 가르치냐 이봐
1: 자신 나저 아자를 뛰다 전부 가수민도 셰프 셰프지 여리 이는 아 뛰다 충두네 다발 가게스 진요메 니만 아저 아자 총기네 총조 로용두 나 삼르큐는 도모죠 아자게 소화 양호된 제 육샤야 가리나 삼주 이네 로디게나 아자 수수 삼수디게 제리 신문교 총제 총조 균도 용부통두 俺知道阿家牌了，明早还是有没新的心情？
0: 卡嘞，
1: 老道不行。嘉欣，俺阿家能心情最多，控制能心差不轻易。他这两个俺，夹不夹起着钱的生计，用多呗。
0: 用啊。

0: 陈爷爷，你来，咕噜嘛那啊，我哦，重组支部书记，去哪里了？光家大，甚至考虑两个孙子吧。
1: 我三家是那些医院，唐多吉那组重点组，恁们大差不许多，等到舅舅进来，拉回去。
0: 他个人下，考虑明年下去，年年底个了哦，免咋去不多啊？拉么啥？去不去死个？
1: 车长，
0: 恁们就得考虑啊，我去不去没去？
1: 车长。
0: 嗯，车长，嗯，俺最三不马车看了，南山记不起去了，你要是呗？车长，哦，俺最忙手中卡，催得从你几个月子，小学外出来个请着你，伢们有等个要嘛是？伢，赶紧车去，哈哈，赶紧要去个你，控制车接光大修一大。
1: 常国先生，伢在这里当伢的阿姨，记不真对面面的，伢就中华的那里记不着你穷没多，没一百十来几个。
0: 他个的，俺做哦，你们你光不许。 查到了，车站要是拿钱下，伢是出生了的，等到云中了，大家要的啥？广大差不多要的速度，车站等早点接用不赢，哼，一年带来都开几千米多，哦，云中的二十多，开开是同样米多啊，差不多几年米多，伢这带带够了啥？带来哪带在伢这带带那够个热不？是吧？嗯，工资多，工资多，哼，田大弟，俺最我那回去学校。 查到了，我最前定做厂么？俺最忙手中看那里钥匙，一年谈的催得从你几个月子，俺们家的个年日要嘛是？今那最查到呢，我最第一个时间，电瓶是，一年俺最两个要去偷米多。催得从你哎，一年俺最人不吃啥这边，地拿了，俺们家吃啥多啊？俺最通买混在这边，俺做全家住。好子。
2: 看那行不开米多啦，几百没穷。看那个天子没听呢，俺就三不去的矿米多。第，俺就来个天了，脑子全部消皮。看那个地震时，俺我才捏着起个。哦，俺估计算算，看那你光大学业。地震时，开始看那你了，退休的，同到带兄弟用的，你们看些子，兄弟用的多。看那是你们看些子，做不结束，写了学校的，带休息人家休息的，写了了，人不去的么？你长村没当桥。
0: 看那你也用个云久了，过着时间也会死个的。地震前呢，用的个啦。喂，长村支部书记也会死的话，我那唱个唱下去的。我让你拿罗钱来连前面吧，你们看现在多少呀？
1: 是。
0: 用啊用啊，前头见呐，头见呐。哦，开始点给穷是呢，广大，你写了下去，头前给，你是去的。用啊，都是点给你的。三大，你们看现在多少？
1: 用啊。
2: 美丽，你让了学学妹的，让忙手中干给跟去年轻我的那组看烂的，三年级他去求的，听他求的当年要是呗。你这钱呢？俺做修根提是的。
0: 嗯，你也信说，你谈的这个人，跟着当去。
2: 啊，这群众们又不是你的，我来想打去一下，让个姐姐采集一个，俺做来个钱不差不多不差数。吞多，看出人民该带出去。
0: 人民该带不上给，差么子？俺做创作同学去的。
2: 通州是干啥的？俺俺做搜索定罪用的，没通州七八十个也要的呗。嗯，你信是？因为矿主在中汉大家要命多啊，在军队个用脚一下。军队个多呢？俺俺做九九单呀，忙活也不得，全部是。俺俺做拖拉车活的。哎呀，你通州去九九单去，你拿下，他弄满了的我。让干嘛信不是？
0: 俺昨天我也是那些种啊，让皮个买吧，俺就更不认不得。可是呢，俺来钱多啊，没地的钱，俺昨多少年才写多啊。
2: 些许来日子啊，提大个些，多个是啥东不是的？看的，我也别啊，我也看着要着，俺养老到钱不是大有。
1: 没事呢，俺做起来长大真叫人吧。因为俺三路去的汤没松，让给矿主吃吃也合适啊。矿主吃吃没事，俺俺做小区住在脚踏上去不是？
2: 俺做小区住在民都哎，俺做养起来长大当脚的，你养家联系起个人，天天跟俺做的，干啥么你也干没得？矿主来干要着。
1: 但是说原因没得看清嘛是，看清楚的只要成了个倾向，俺俺做长村民，矿主老弱不叫不下死，恐怕找其他能给轻松哎。
2: 叫我听这跟这啥话不是？
1: 今次不也增加登对，没其他名头哎。明次天天干巴节目呢，好活好穷。 직접 전라 코란 드저 뭐 투상 쳬브지 계시미 코란 그 누구 누구 투제 갸리 갸비는 코란 갈 성브레
2: 아 아지 메리 자기 신규베 직접 전라 수레 먼저 맞춰 신이었다 코메나 맞음한 수종 가다 유고 멍시 주고 소도 후르베 아
3: 허샤
2: 응
3: 직접 전라가 된다티 킴베지 콘 공지 그저 시도
2: 공개 망수 종각 림상마 랜섬 쇼송비
1: 랜섬 쇼르라 카리나
2: 카리네 미즈진의 칠렉 미느게 단지 망수 종각 도담치 중이시야
3: 김태재 아유
4: 지화 제체 무슨 와
1: 내주 가르여 봐
4: 망수 종각을 쇠비게 미도 사르바 제상아 람살로 요미
1: 나도 개민도 이내 판판은 온유시라 시에서 장게 미디게 마통부지 한번 잡으시부시도 야라 참은 안 죽어 간 요용기 슈고 니 아자리 겨를 겨비
4: 오나 야야야 노부 란롱란은 나 슈다 롱산산 슈다
1: 와 지 마치로 온유시는 란롱 되는 용구지배 나 미디 제지배 좀자 마치 타초 제사
4: 아 타초 그 제사 해봐
1: 내로 좀 제시 오셔 봐 我最常做米了，王玉姐就能快用着。
4: 但，当然，你阿姐是大人呗啊！俺那让，张三把俺屯大孩儿屯的，我也没到新马上上去买。第二年嘛是，他等俺那组开始土皮呢，肯定是他去接过买三等个月。哦塞，张三个婆婆桑么，是个穷他觉着的哇。
1: 他只是阿姐买吧，别来羡慕我，一年加薪，去屯大姐家住的。 미팅 제일 토고 예보 니 신의 하코스 갈래도 아직 하는 카브지 탄도 미남 귤 따고기 탄도 삼던두 문에 아자 갈래 카브지 샤
4: 니에디 권에 나를 기부제 되어 살아봐 치를 갈래 딘제 예보 가르쳐오래
1: 아 랭네 돈어 쟤는 성부두게
4: 말해 말하는 인지기
1: 자신 지만 내게 쓴데 마셔 아 팅웨 능민 아 참부 제 송겹 제아디 아 샤즈 유장시 이내 침이 든지 성부 맞다. 칠 내가 침 배시고 참을 갱키야가 쓴나 처지 거지버. 원유 마세보다 눈쇼 매봐 차샤 주토야 요마시. 나를 당시 제토봐. 내가 저거 뒤 봐 주인.
4: 진화. 따라는 갱쌤 레샤.
1: 미승이한테 살롱 용구 줘봐.

0: 야좀럽다.
1: 기니게가
2: 진쇼 같이 님 봐. 상 마슬라마디게 시드니 님 말 봐. 라주고게 겐키고예요 마시.
1: 지고게 겐키브리스 님 요르베. 기라니게 김시 장마 남자 디나 담 님 신가 마리 삼 중에 아. 님 탑시 마단 과유 그제.
2: 니네 수로 하지. 가 되다.
1: 가 되서 갔으제. 머신에 정기나 친제 마간 치딘치야. 주고미.
0: 다운 콘소 마셔지다 스님베.
1: 디데스리. 러시아 공항 안주 공사에 치게르 마저지야 리그루모 춘자.
2: 谈的工具给俺们就请意思意。哦，好嘞。当时谈的给俺们就请了一个学生。英国兄，听闻你工作新练那么着国学队，那我是等明度。你那谈的，俺们做准备多次特别的。你去过一个工作密电节，俺自打你们来请队员们，记得好三句。
0: 我是，这是谈的我那要不要是？让给谁呢？工具谈的这个玉面，俺顶说什么？
2: 이내

0: Sibji gu yi ji bo.
1: Nga zhe da nye qiu.
0: Nye qiu.
1: A zi nga zhe da qian.
0: Yong a. Tian wo da wo tui yin de. Nye jia la yuan yin zha xia sang. Yang jia song gan na guo xie hua qi bi.
1: Jia la yuan
0: nan de.
1: Mang da xie xia.
0: Mang ma xie. De zhi ran ge rou ne bu jie nan zu de. Tuo ne bu xie la da qiu de ba.
1: Jia la meng yu ma da. La sam yu me ji.
0: Nye la sam chung gu mi de a.
1: Ka ji. Mo zhe la da zhi bian.
0: A ji ma xie. 对的, Yama. Tengu ranga nga kamsha shaksak duwa. Tanda nga kyam kya da yi shu yu. Rang se shi lun duwe.
1: Changgu nying du yu be. Ye ting tashi a ranga kala mang tsa lo chen de sam chu.
0: Shangga yi jika shi yi ne. Nye nende nende nga tu kyo chik yi.
1: Zho.
0: Zho. Wei, shang shang. Nga tong to ngam zhang la nye rishi ki.
1: Guk da ca la. Zho. 拜拜古典语
0: 走, 香香, 然后他这得真英杰了,
1: 爸爸, 俺这老杨斌,
2: 对, 江书记, 杨斌啊, 对, 杨斌, 拉大起我也还有的,
0: 对, 的确我也不如, 阿姑,
2: 呀, 对的, 对的,
1: 杨啊,
2: 对,
0: 阿姑, 将来得给爹选的,
2: 杨啊, 杨啊, 大家想这吧,
0: 来死,
2: 香香, 然后他们这吧, 对, 江书记, 차시봉다.
1: 포양매장 차동마리 녀신다방.
0: 샤샤, 나 가르톤네 저거. 자숨 채우마시.
1: 녀할뉴.
0: 영아. 아고. 드링아 여야디.
2: 아, 녀신거이. 신거이다.
0: 어, 샹샹, 은희니,
2: 은희, 계란이 참부도 와. 아, 샹샹, 계란이, 렌주, 딘데, 열삼삼, 쳐. 아이, 미들, 꽉꽉꽉, 샤유, 쳐스. 이네, 니랄, 다, 같이, 쳐야이, 요구르베.
0: 아, 어구라, 쥐양지시.
2: 어, 어구라, 쥐야지, 랄, 캄부유베. 돈도, 라지, 가져도 쇼래. 아.
0: 어허, 어구, 나 다월에 라보 톱스캠 해. 이네 단스 톱스유.
2: 알레.
0: 강바 단단해금 해. 이네 이 배수 시집에 가이.
2: 알레.
1: 봐봐, 가리게지 즐유. 추도.
0: 요.
1: 나 미르 뜨거 유마도 강보다 차현디제 개 고야 민도.
0: 샹샤, 어구랑 마오고 좋아라. 샘대체 잡지. 내도도스티고니르바.
1: 바바, 제마서 컨데스게르유메, 나레 싱구유. 녜어 추크다스테는 그르데, 야너어 나고네 가부치니 미스텐 그르데. 녜텐다르 심데 치모고. 칸다미 야우유베시고. 나나 등음에.
2: 어제, 언제? 라드다. 녜범 공무디이너. 라노네 이 심베르트 샤샤.
1: 바바, 갈스유.
2: 녜 장수제 시유. 무신아조 님중에 김자지 대제차가로 맞지 어 나와서게 된 말이 가무면에 개어 말이 와 맞은 님도 대한 다 그러고 봐
1: 봐봐 미즈 나는 요모 탄고시 대제차 갈치가
2: 녀셔는 장수지 남자는 그 여자
3: 판판 셰슈리 리스야디 송치 여지 당도 돈에 넘겨야 된 거지 넘겨야

0: 지망아 저 윤씨신이 여봐.
1: 하, 사비운다 배시고 마기마 효마리.
2: 당리.
1: 어, 나래 윤씨신이 여다.
0: 아,
2: 어디?
0: 디 갈스래.
2: 아구, 디 갈스래 아. 디.
1: 나대 캐소 네 첩세디게 바사메 베토니 럭비스가 요비.
0: 아, 문에 봐봐, 뭘 봐냐 제대 님이베.
1: 랑게 장도 식미도 나마 냐가미 말베. 다들 멍시 위베 쉐기도 니 대수 멀럽이나 나 냐제 가르쳐오라.
0: 지금 좋지, 드레이 너 거수오르다. 나 봐봐 나게 신의 상통사.

0: 아자, 아자,
1: 같이 있어. 무이지 같이 가. 무야 같이 있어. 아,
0: 아자, 아자,
1: 같이 있어. 와, 같이 있어.
0: 아 보고 가시야.
1: 오네.
0: 오네 이 아 보고 가시야. 아자 나 좀 찾아줘.
1: 야수.

0: 허세. 노부. 드리 세부 상 가래야. 차야 말고 된체스. 알아야 되려샤.
1: 드리오나 담사이. 레 클라사드. 마데다.
0: 담사이.
1: 클라사드.
0: 장게 나 튼다 가리면 마셰비는 나고네 양갸제 대고 켜봐.
1: 자신
0: 오
1: 然要求您啊然爸爸恰着读

0: 아니 라 라닥제 제가 지네 나 로봇이다 말럽체
1: 나래 이땡기 지토마서 계스랑 아님도 요나 얀로 방글이 삼주
0: 당아 바보치 아버지 당아 부회 바보치 아버지 나 부회 바보치 아버지다 당아 부회 바보치 아버지 이다 이다 노부 가도도 어 말해 말해 말해 라톤의 욕 말해 라톤의 욕 말해 년이도 와 년이도 줘 아 잠 시야 가줘
1: 왜 你要叫乐茶。
0: 当然那个大学姐通别说的下去。金花。你也是满年女婿了。两个银子要我借钱。你我有忙过啥去。我就拿了毛这些女。起码让她不会吃的走不离了与我的吃笑。弟弟，你闯祸冤个命了！俺徐家亲不会把不差不这事冷往周围，不会见面见了。你说吧，本意，你说吧，忙他去吧去，闯祸冤个命见得给你打。呀，让俺介绍。
1: 俺们有你要我肯接。

0: 야, 아차, 간도다. 들이 네 갈아든긴다. 다니 유보사 두고르바. 지화, 뭔데 삼로 담패세르샤. 치자자가 유보르다. 다리 냐도 됨실어. 치자자 잡지.
1: 다리 냐르 치자자 잡이는 참마 가족 거의 통제. 아.
0: 아, 세 거야 가려요바. 잔도 거야면도 삼등면도. 제마자자. 다리 가서 유보 치자자 잡지. 이내 캡사 치자자 맞다. 아자 호수 공세 인가 쥐니 쥐러 마초 체사 마사 수도르바. 제마자자.
2: 大家能行江是江是猪肚啊从不唱不哎我讲猪点别名的哎呀呀我那就是不是都我什么最近这句他路留下当个有年纪俺最重最选一的个养家去了满桌桌钱的生病俺俺最娘来的如果忙水中个苍妈米古给去了米来不来呢苏苏米别去当个狗肉是吧呀啊这老对不起啊
0: 콘소 로연 배쇼고 수수 통보다 용서 토브거래 람사하 고세 수이네 고고 말아 봐 수퍼 유체제 칠 용보사가 저도 요래 수수 나고 잘 용보 칠에 망사 두고 왔다 아자 다리 콘소 로연 배 칠어 딘데 통보다가 통배 수수 샤니 딘가 수 총소를 배 딘예 나를 배세 조유 딘데 항성리 중도 다가 붙임 물어 봐
2: 디샤 알아 둔두 喂, 赵毅, 卡莉,
3: 你个全部的你还给了你们多钱没可是俺你们多钱那岁的人老马是俺可别难打架地下地下大妈虚的饺子师兄大壮要不要给他的三个信息啊
4: 什么说? 俺等俺做咱俩给你入学的是活动的可是老爸爹呢年岁拉斯的俺俩最小六三米两女三个三十下俺岁没三五十入学前下不了崔家不两个规矩行医俺三的爹要是爹下六小姨两女三个三米月呗年岁拉斯的他的拉姆萨面对面的大狼火如果送了烟的全员呢三岁小的三个好兄弟
5: 拉姆萨对

0: 아자 겐발라 내주 그저시도 엘레토데 만한다 콘치게 보인도 뭐지 다들 내주 그저시도
1: 다들 민이 뭐죠 이내가 좀 쇼 가야 되지 미세죠 된데 민이지 돌됨나
0: 터제나 아자 숨제 마시아 스슝게 미겸에 땅 차샤 란텐 추이겨 루가 탄란 봐 피겐에 탄고레 차샤 텐도 지소 간게 지스 민네 겐이라르 내주 합신자 제구게 로고치 갈레샤 러디부치 댄댄이시
2: 바빈
0: 아우
2: 자세니스토
0: 용아 아자 엘레니스케바
3: 큐아
0: 따도치아
1: 용아

0: Samalingye Gungkhamsa.
1: Gungkhamsa.
0: Nabalingye ne, ngaryunshi, Zhongyang Sengkyu Nyamcha lezen, Sikbar, Gatsushu.
1: Tingdi, Sengkyu Gnangtu, Zoni.
0: Xie Jinpingi, Nwa Lujingjingdi, Polensbe Sengjingi, Gendumar Sibar, Zhezdele Shubay Gortang.
1: Jige Shuji Xie Jinpingi, Xinglian Tan, Chonsip Tirab Jentu Kyur Kyur Mingne, Chonsip Chao Yongne, Targe Donggur, Xie Songyu. Dilu Lo Dutu, Sengkyu Kagi Yubab Tandune, Chonsip Targe Dangdi, Xinglian Chonsip Jentu Kyur Kyur, Kumdab Sab Bebe, Gor.
0: 지역주지시진핑기제대로미래된테나위가구계전로촌안내제첨부총외고 나중에 고야부주 시바 주된 조로 체비 선교령 단순도 총원이 나중에 진기 시제 통왕 순교탄 코르교 체주 모주 체비 고로
1: 러대토 트림타 미터 진뉴 맨제 치동제 원세 튜브타 비시 사부 숨부티 중고 치동기 민창 사바르 교배 고로
0: 지빈 흉근 정토 사용 김내 미주시 겸남도 쇼탄 사자망 배멍시 지구로 도르균 체비 고르소이
1: 샴르 시브제 난튜남 스저나
0: 제진 29년 계급주 시진핑기 칼로스르워르 더린싱디 콩니 서드메타 프랜스부 망조제딩 계급기 신진기 토기 모두 시버 된지 시버지 시진핑기 니월르나 중국탄 수비워르기 저와 서도 송타 철지티 편준 이지 서도 당토 초니게 대외 기변탄 도구르 침부 치비 제위 내된티 편준 기업교로 타주도 최신 예배 결국은 가기 외변 염내라 요새 재상 토비 외내 중국탄 수비워르기 저와 서도 동교로 통진 치기요라 신진 로탄 힌토 중非 염내 링디 베이징 우조기 중재 통계 체조 고급수 진이 중국 당 수비 워리기 터주는 대조와 게림 서버 시기 토도 꾸디 당니 계급 예비 미망라 디기 안에 하고 준비 유지 송부시
1: 지게 수지 시진핑키 신뢰 탄 청세 팀적 제 명례 청세 타게 동교로 초 요네 꾸디 동급에 내서 나유 디르러 뒤토 산에 가게 유보 탄디네 청세 초 요네 타게 주교로 꾸디 당외 춤제 사부터 타 신뢰 탄 청세 팀적 제 꾸디 동외 쿰도 보 교스 치유지 야기 뒤소 산동 더저로 신소 천세 레뉴 디네식 준탄 준미 인시 티니 김지 청 숨키 튜무 저추 남자 시기 창매 옵체 디바타 사제 튕공소 렉지치웨 튕공 두릅체네 삼바치도 제디 청세 타게 동외 더슌 육지 쿠이드 유지 미정외 광토 지급 수지 시진핑키 산동 더저이 청세 타게 동외 더슌 육지 쿠이드 핌네 유무서 타 용보 권리 오마세 산내 티게 육지 쿠이드 티 청세 타게 동외 치단 상부 켄도 나오지 육지 쿠이키 겐코와 江宏涛也 台定机构书记, 安翠第二次写了PPT, 安翠规模签不贴穷, 安翠家连轮扩张所给听过的电影, 创新他给永久的固定东西演习送不进, 米利家他永久呢, 创新也把图他给永久签过, 但个曾经却不给我操存, 陆军习近平给送去那位当中央去, 陆军给当我签不太用签呢, 新松年轻了大大养他真的, 基础人路提着监给, 给个全用的走准他, 中华米利家他乐不起用为, 特区托在托呢, 创新他给东北, 特区拉达解决了, 规制开心到我们是, 但个这一难就有, 罗马南,这个数据习近平去,提报谈批给,更多接的信念,特区开清这谈人不对人员。三年所都是不能人,这个数据习近平去,扛着钱呢,行列体外多去谈,创新体外贼吧。行不体外去不借用为天,都是丁森南年,三年看给,普遍去是丁的,人一谈参别,他给一人不妥越过呗,拉着对人老人。行列创新部批给,拆过西,西站选拔。 何少平起,这个书记习近平起,新松联团体,高过开清这谈人不让我提讨呢。创新批给东局里,推谈南部滚土土耳其别,联团也不谈,新不忙错给土乌谈,深圳前边联团也把,抗定我个月别,创新巧有呢,他给东局了,东局给卡叫三团党员。 俺就应该过错了,俺就创新批给他,蒙出团队批给受亲党的,创新听证监给从外前给连锁东局演习送不着。为追赶追给重镇,三点都东局里,创新巧有呢,他给东北,他才给连监营。第六六对头,与能监给内批绕脚前面,两个国也不做脱不穷约。 贵州真丰总花江重聚三年提的日规的建筑大赛列车塔天天满岁人类的新年重聚为越国批给单位那位重聚提那么三家修的科学花江重聚年虽军起那位重聚实行文件他家静啊朝啊重聚用的科学不特多城西越国列地间军团追美营第六中央给军人建给肉油门为天烈批给东北拿陪聚其在给这出去年四年天烈你们建了批给东北的片段千不求于到处别等就怕我这年女烈手突破没吃松动你给来给预知第六老对头重聚给蒙秋天烈给夸之用人不切别新别永不破旧吃顿头鱼新多给吃心扛萨推为新疆黑米中第六只见三年前年突然你了新多黑米母吃几对半狂养过啥鱼不是新疆黑米重聚一周去都是图重聚行吧卡爹你要自己哈密瓜这个日子过了松切的早呢母日的永不过了解冻这么多温切母日的忙续了永不过了解冻的生不免去送不进新疆给哈密瓜几乎没人吧四种给金丝椒瓜糖胃海也四米直播照安给娘嫂送过去长大宁波人不切约了长大三不对不养约紧三家看也三星给留下点点天天长大都去当他天烈给扩之努力切的穷养不过他不他天去点了没了这边天天天在看见天给前年天天天在穷着了点点不怕出狗给天烈前不年用切行月落地图重新与重名米里千用蓝玉永不过七十年冬出去过去过过什么题老孔不谈多呢给着我唱我盘呢盘在重机谈重叠机重名里表不穷于新别永不泡谈切记天机谈从未前一样云退历史情愿景你去广东玉南总都城重叠四军重聚新镇黄皮突出不谈长醉来你瞧错别如果给谁谈穷鬼泡在永的东位你不切的胸心切不是行吧黄镇红旗恰续促进新镇黄皮莫对拿如主人他家长醉提约为如果民度人空盘为推俗从此约及送不人听够心情开启记录你懂给美女四处落重新组织前面连接起三个参谋长什么他组织连接切断给的是不是心理什么重新给错对口有金南条的青年特征龙库图那边重子提大如果我错中心东位内桥的口有四川给如果我人数捐起重子提大这个这个造我读了云中这个这个这个读别给不起来读解送不及民众为狂卡扎前面行列重新停车监督求求规定你不动于过去龙安前期其实捐我别拿重新巧用的他给动于趋势卡塞随有他来了遵循努力找为中国行不通求的盲部二位再度点别策划对行月
0: 给用给七对人民来顿冲突接近于对你的你是给你把了北京的说不及从头到解决书记习近平给七对人民来团体高贵开进的举手能有操守团民堂七对人民来团不说来地卡给民纳的国家进不提员昌明解决书记习近平给高贵开进给广东的陆中堂华丁子不能把钱呢罗森基地堂给及给人给中华以辅助团结别的企业的多级几个组织堂美丽加大的用为立即查查起来给不具影响送不是解决书记习近平给党所经绝不错存七对人民特殊以党中央给特殊规制六大年龄企业的加之七对兵的堂七路人民团结共同企业托各个北边角的堂基座批改堂中华人民军警堂塔比东瓦中期别的年龄十五东西所贴立即不给其送不是解决书记七对人民来团了七对通信单位七对人民来团把的新规情报提议中国七对年龄很错制度不让选吧张亮给解决书记退了三百了切对来团也不足够了卡着这段能源俺最听的从对广东了国定什么人不谈老大的定什么钱的电给你了自古的谈送给你都不切的那最三百行就谈那段三百他最切就了空的三百不都不切就引起什么事福建行为特殊机构的不让选吧福建行情切对熊敦康给主任消化新体切对人民来团给陆军内部谈专念了登进杨大切的解决书记习近平给高贵开进以了电波的年龄切对人民来团养护主角堂切对人民三百几吨用切的给个不了降别走往十度动堂 Chedu Rengmir, Shabshu Yahu Chumni, Chedu Bunde Tomnang Tang, Kinang, Dinja Tomnang Ji, Sabdu Dongyu Yinji Sumachi. Chedu Shuji Xi Jinping Ki, Tang Tang Kiegab Ki, Ledun Ji Yongla, Tambur Mingne, Chedu Rengmi, Sempachik Tu Chidi, Gyaji Chedu Bunde Tang, Chilo Rengmi, Pujung Susang Tarbi Tang, Kiegab La Jangbi, Zawa Sabdu Dongyu Neri Chedi, Mixi Ki, Leja Dunba Tang, Cheji Tewe Chewa Xiangni, Meye Chikyul Yongwe, Chasha Chi, Shabshu Chuba Tang, Geji Ki Nang Ki, Zhonghua Yi, Puzhu Tunji, Bietab Chekyul, Guidi Tang Tuo, 중국의 등급 진기 초용리 도지 기급 조준타 미리 결달 용의 도주 지리도 제거의 민수낭회 창미 제적 수지 가구의 개진기 뒤로 서버당 경남 서버 제대 정미 레드 여부 주교로 가져 제대는 당 시진서 코드낭의 지수 무시 중앙 터주 지교로 제대 정미 레드 초대 주기 주장 예망이 제적 수지 시진핑기 가구의 개진 민승의 수구시여 경남 서버 토 안주 이지 된부 당 비덕 체력이 진이 제대 정미 시주 팀수 두고 상도 당토 제대 정미 셔주 호다 주바 당 갸지 제대 변다 당 제로 정미 중국 로기 팀럽 진 조준 당 매개 공부 제교로 나온 쇼교 튕긴 조교 인식 좀 보시 광동 신친 산토 총위 기 근위 터조 제교 부부장 차용민 기 난주 제교 주지 시진핑 기 가구 개진 기 광동 조제도 치니 제교 주지 산토 로 시심 능급 난위 송세 개진 당 나오지 숨어 일어 대버리 니디 삼류 니디탕 저어서도 당토 변조로 총도인 냠리 띵습 치바탕 제도 변대 변조로 증리 냠리 최대 그 조준 제교로 쇼교토 산토 딩이 중국로기 대럽 지엔 조준 치에베 제도 정미 걸공 개진 시도 조용 제교 인시 숨어시 福建 신친 泉州 총위기 균위 지라 부부장 터조 제교 부부장 刘林双희 제교 수지 갸치 제도 변대탕 칠로 정미 미세기 레지 되니 교르지 고의 체춘 갸지 칠도 변데 정유토 마조 레다타 로교로 마조 치니 퍼유 폐게 주주 레기 첨부 퍼유 지송유 다더 되름 니 집에 상하이 타르고 주름기 원주 그 조준 치신 유베 칠도 변데 멍위타 락제 신된바 제제 제기 레저 되니 되럽 서버 순수 서버 개바 제주 인치 송바시 한난 신친 칠도 냠제기 주시

这是伦布尔恰巴琼彭列人西恰巴森森彭布尔垂降者中年年年增一盘三面了恰巴琼彭列人西恰巴森森彭布尔垂降者就送年年增一盘仰不见了恰巴琼彭列人西恰巴森森彭布尔垂降者古年绝顿盘天天提名总堂重点卡吉奇能行我的死若囊 母体给能穿给卡吉奇能行我的死若囊就图就没在看起落到十五年三年里平的出别在绝对日四八三日出大概七星中出三年吹千图就挖走推断那么解那种贴片七星来了七星给我 치주티브마 채무 팁시 치신 급갈 첼롱콜 창샤 당샤르 쿠이투 첼롱콜 토높 당롭 창규라 롱부당 시쿠이도 스모아 텐게 넘시공드 슈이차르

0: 박자샷, 라스보 대샤.
1: 가리, 장경아 시브리 쌈중에.
2: 니만 이봐 라스베 당야 마시베.
1: 순베 당야리. 니만 이봐 중야마마 우디리제 나르주.
0: 제는 뜨비야.
1: 에 대다.
3: 진다라, 기나니 가면아시, 내칠 다시가신.
1: 여화.
0: 我爹又不让给个这撒过去。张国先呢？既然你那边管大爹何家长给俺，既然你我心里面打出去。张爹，我俺还是你没写呗。嗯，
1: 好的。
0: 让你妈爹姐，你谢谢这把女的。何家长没撒过去的，没事。
1: 阁楼操办操作时，挂了空乘长的一级指示了，密地的留置在值班室。我呢？
0: 哦，他这一天让你三节重点了，可是要用吧？正做你规矩去接种。
1: 舍得，让大家，要你客气哟。
0: 我何家城的你们都阁楼操办拿了，要个有余的。 年岁了，菊花卷的细面。

0: 범유야.
1: 랑 같이 니 봐.
0: 허. 나 거리게 마 본거차디가 중이니.
1: 도달래 차디 50이.
0: 젠샤 마디비니 샤시 게마시. 세상에 온다 망스디규. 샤시 게 겨요다.
1: 요. 랑게 본거차디 마시. 니 랑 지야취. 긴소 공천단 이비.
0: 가리 공제다. 아주 성비기.
1: 유슈, 켄츠 공전다 이미 냉가 좋아 마시. 켄츠 남자 옛날에 카트리지, 니지 저 신비. 켄츠 더 보이시야. 통도 대피는 냉가 요다.
0: 용 마시, 아주 신바 샤샤나. 미신다가 아주 시에 배웁스다. 디제 용 마시.
1: 아, 미신다 나와 당 마시. 켄츠 친피는 냉우 키용. 아니, 님도 치료.
0: 啥 주의세? 啥 가짜 중이봐.
1: 콘송아 미신다기 나무르스 럽지 마스 교고 나마 만주 카미춘
0: 튼다디 만주 신다게 다 지시 어디 야야야 엄여가 야 진다라 어디
2: 샘흐라
1: 진다라 키나츠 교츠티
3: 过去，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永不言
2: 我们这入边的金大光土有松给，没得棚骨作业是吧？卡了土也有的。
3: 这不啦，哥老早归出租差不多呀。人家很多过村民多，七六年幺年长嘛，逃不起来。
2: 可是你这个天气，天气这么热，爹让了给希望养马些，养着两年热的。
3: 你养着很冷嗦，妈妈给棚骨去找油的，你也去不死个月。
4: 其实人家彭总也难吃嘛，用不呢？入平家俺没过于识别。
5: 其实今朝俺手表那么有做做嘛，也没呢。你认识叫做几个是呗？
4: 啊，记得底下，看做么记不得？底下，今朝和那个我们小伢子用那把套现呢，你可是用得清楚。
5: 啊，是，不过老穷差子，今次先天小病，工资一天让做工程当这事情，工程当也能收到等个是的。
4: 明白，习惯没多，俺彭总给面前举起，之前呢，容易让土白鸡了，俺轮到好不哩。
3: 今晚俺从业不对，他都马不准说话去，是吧？
5: 没得落好钱收，他丢的。马坤啦，你对东钱的用过了呗？入门了，本来他不进这，你土地谈过银，现在你对东尝试笑是吧？钱咋钱？
3: 不行吧？对东钱住。钱，刚才表演上不让，什么都给，明明看见有啥，碰过昨天去夸表他的脸。
4: 这个有，确实够热闹。
6: 要真的，
4: 破旋吧，这个肯定白亏了。你这几年要了呗？你也工资没干，拉大几个月。破旋吧，矿上个就没有钱钱的。
6: 你这样子不用。
4: 铁匠，铁匠，开始俺得买那个了去呢。你来个模特让个去啊？
6: 你这话用不着，你连给的，天上送给不下是吧？
4: 陆军铁匠，他在俺让工地算账，让给。

0: Let's go.
1: Go. Go.
2: Go. Go.
1: Go.
0: Go. Go. Go. Go. Go. Go. Go. Go.
1: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0: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1: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0: Go. Go. 요치듯이 요치
3: 요치듯이
0: 요치듯이
1: 요치
3: 요치듯이
1: 쿠쿠쿠쿠쿠쿠쿠
4: 조쇼 디닝 아주 유물림비 어리 서구이비 시제제이
5: 아리
4: 아이더 자스노 어주와시 콩고보라니팅외공조로자듀치니기어리숑접통모드리샤
5: 陕西省局给错了军务连队那个提名顾小松麒麟给俺做免责拉托不到免去将军局不有骗子请俺恩吉海德姆店长你免责呢你们都骗你是啊顾小松来了我那头碎血死顶俺做陕西将军给内林学位麒麟我卡谈过银子引进通气巧事嗯内林的松几天了抗力巧事呢北平呢俺最低不多卓朗卡谢你个多是要去
4: 朱小兔的呢俺就和那组店家的勤速学会用啊你的呢昆索让王康玉这给谁昆索罗美月呢努不就给月子对吗但是前啊这样的规矩切切不是某几朋友那个努不就让我们就呢第一天能大用啊是用啊有个说这老马不得这啥的某小的年少学校妈妈的小胆鬼子学不得副车给你跑到某到去最松切记
5: 자마가마루쇼초다
4: 다마루쇼니자메스네 멈치동야라 순소제샤 이게 마법문제이
0: 자라든도 사마 편토오리

0: 我不想借重点列一张，今次列点若干个，两个车子咋子没？打不了，打不了，打不了。嗯，既然做工就交钱，俺让你写下去。迪卡斯的阿坦的，
1: 是不是？蘑菇上借重点列一张，今次列点若干个，两个车子咋子没？打不了，打不了。嗯，既然做工就交钱，俺让你写下去。迪卡斯的阿坦的，
2: 是不是？蘑菇上借重点列一张，今次列点若干个，两个车子咋子没？打不了，打不了。嗯，既然做工就交钱，俺让你写下去。迪卡斯的阿坦的，
1: 是不是？蘑菇上借重点列一张，今次列点若干个，两个车子咋子没？打不了，打不了。嗯，既然做工就交钱，俺让你写下去。迪卡斯的阿坦的，是不是？蘑菇上借重点列一张，今次列点若干个，两个车子咋子没？打不了，打不了。嗯，既然做工就交钱，俺让你写
0: 我们来做两个，就不是来要的。咱们来做这不呢？今天我们给李主席说。嗯，马拉轰，萨格拉，马拉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萨格拉，马拉轰，
1: 喂,可这熊嫂。撒个拉,准备了。撒个拉,准备了。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哄。撒个拉姆,马拉
2: 디
1: 먹지쇼 야미네 도스나 노규 조지소나 나나스 파퓨쇼지
3: 용아 노규 조지소나 라게 지게 보러 팔로야 마집지
1: 레스
4: 도스테드오네 오스트와
3: 어제 잠데도
5: 어제 먼저 먼저 말라
3: 규즈스메자 촨미 피미 견조상마 모주쇼게 따르도 주미스카니 민듀나샤 네 상마 담사셔야유 마되다 주린 료게 상마 규자롭시다 야 마되다
5: 가봐 마쇼 니주바 도주베더 기도 가르제도 주주당 봉조 시베 안주 터주시송 도주베더 주도 장규제네 도드메더 주도 샤타르 주주당 마쇼 니주베 제정규당 게드 장규 람루 주지 노장치시 나기 조수 봉대 지규당 고타오이 지외테라 네거 트미기터라 띵크켈린 제네 고타오라 나수다 콘주 팔라 접시당 터주 토기 초게 미라 문제게 초게양 지미도 동기 마세 듄지다 듄지 지교 미유도 지주인
3: 와야 로잔 바가쇼 장면 고주기
6: 담사시 키시 콘솔리스나 노브차 먹더러 도브사 먹고 대바 충분히
7: 체자 막대니님도 돕나 미장 팅아 학수요리 아주 팅아 요바시니 노창 텀뉴 텀니 퍼그리 냠표 그대요 말이
8: 재능 안 주는 없주니 자마 동자 자미 수비 남부 중구 주바
9: 계속 운교 체토나 띵아 수단 그 담 사실이 높창의 탑수 네퍼블레 배게 참부 죽었다 이내 주시 쪽에 따르나 송부능 시 월로 쇼가 마 된부 체고지
6: 월로 쇼가 된시 마시 권조 로규 모두자 신의 상규 체 마시베아
9: 막부 쉬라 메시키라 후배 河南安徽내 피해지 이내 장고 타오게 제마 가르치 쓰이브데 유용의 민도 하처 쿠여 가르치라
3: 룽제
5: 샴릉에 안주 섭시부고 레드 롭시 계속마 쇼 치대 니기 섭시부게 곰도 지메 삼류 레드 체시니 녜바도 땅용다 마용 듄디 제규디 레가 조올 지제 듄규 제오르다
9: 디테라 나무 듄유 나쇠 막쇼 우티게 당도 정이기 삼류 레가 듄규 제 투송 티쇼 우티즈 바이 구디 당구지 켄스 쳄스이 보게 다쇼 맹기 레지 탐스 바 구디 당 기제도
6: 나즈 막쇼 쳄스 우유 녀라가 소문의 시락 다치
3: 요초스 주린 료게 모두시 초기 더진하고 돈좀 지셔디 상마 로시다 我要告诉了,到我记得我主力里面长,武器装的农民给,你把都给做不得,主力要么不用做主持这些会。别接触,给我点好利益。马歇你,咱们也好点协助,给谁拿做主力出做马歇比呢?主要理工的,他可能是给做连接不用,到我记得了。多事情。当那会把行了,武器装的农民给你把都给做不得。 主力爷们，我们所住，特色社会有三点：绥靖之地、毛主席校的通知那里，俺碰到怀疑兼职者送多，一年间我们所面写的你有嘛事？年兼职人呢，绥靖之地啊，别说别人也做兼职者了，俺做农庄等到嘛养兵兼职者，年活着不了怪不得你，你再问个啥么，现在随时来回。
9: 今仔做生意是囡仔，等到你年纪做，准备需要钱了，俺做工作你出，打工都是不一样了，打么啥钱？一年压力差呢，多不介绍了吧？俺那做打工算账，打工准备，你来收我这边。堂姐，孟继秋，当年心思，今次俺最近没两个天气兄弟，马吉亚皮，天气秀，主力乘坐钱呢，工作你不大是把皮不收收着吧？
3: 我对荣正给要线索，咱们线索。线索。毛主席晓得这人不接，打住你，第三遍接了花落，你听越久越，算得准。
7: 没去碰了，俺做他的五年做工子，没去碰你，俺做卡拉街当年没事了。
3: 俺做工都不给到了许多钱嘛的了，点头没多。
7: 钱去哪？俺做别个偏的，俺做到底也没。
3: 你让我多接很多交易。

0: 야쇼.
1: 지켜주셔서 용이죠.
0: 나 세자 가르치가 철시 딘 사유길다. 디리랑게 저세고 시에듀 권남게 구조를 쓰기 부시 가셔시 말베 심구디저 태고야 두게 랑게 원에 딘저 성부도 괴
1: 니에제너 저지 뒤니 원에 딘저 시야
0: 흠 니에데너 랑게 제지 셔세시 미상매 따다 유르고 성부없이 제다 죽 줘버딘지 고급적 로그 무리를 알았샤 된다 디고 시행매 랑쉐다 니랑 삼동생 니스도 그저 총소 아
1: 모두 대성 재료와 마시 뒤람지리 매서 뢰동치 교시
0: 가리
1: 나 뢰동치는 성글다
0: 랑 교도 저요 세종아 너니 중앙 예부소도 랑 홀수 치시 체시 마집치라 너니 봉소 직시 마 쏨코 니에 중앙了

0: 캐치 무슨가?
1: 나타미도.
0: 아, 그게 또 무슨 얘기야? 라디 얘기 봐.
1: 장쉐다. 먹고 겨고 냠종 제조 유년례. 니에토도 샤르트 첩신 민도.
0: 러디비치. 니에데나. 저게 역시다 첩비.
1: 계속 니지 저 대유나. 다저 샤르트 디니 지니에 덴데 장시. 장게 안에 약 첩구도.
0: 디즈 시샤스가. 기다 쳬오마지. 낭다비도. 뭐. 또 시에스키 봐.
1: 자 차비.
0: 응.
1: 니자 주비 왕랑에 란체 중에.
0: 콘아 체지 하쇼지. 나노 주쇼게 미소자. 나데 무토 쇼선 비기리.
1: 잔디 좀 쉬다. 니미 나라. 지딘 티톨 란샤 좀 먼저 신이 콘스도 와.
0: 月月. 잔게 체나.
1: 니시 좀 미크 제시도.
0: 让你看四爷，你能不能？去咱许多生地，俺也对这生命多。能不能去写点新作子要写？一年头那头，写啥不写来要的？圆圆，咱去叫成都的，陈国强。你去叫他叫，我这去呢。
1: 자기가 제로 쟀 썩비

0: 야쇼.
1: 지갑 쳐서 연쇼. 시라 뉴유. 내 자지 유부수 응우큐는 먹었으기. 지갑 쳐서 연쇼. 계란 용구도 왜?
0: 역시야 요 말이. 나 가르 나오래.
1: 쟤나 토마저 가르돌.
0: 쌤마 집 개미도.
1: 댄데 토조업 조미도. 계란가 아 시라 뉴스 좀 봐. 남구 계란 시장 지금 해봐. 디리 주두 댄데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피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도 직신다

0: 좀 힘드신 거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민망 못 힘들어도. 토가두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슨 뭐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신비. 차스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0: 야, 동자.
1: 来, 주식화대소.
0: 말말로친로 루진나가 대소.
1: 담사취다.
0: 담사가리.
1: 장고타오게 주야님 루동체샤.
0: 첸더비아스. 강우코지신이버 라스시키 협자제면서 소소쇼람세우소부시.
1: 제자시.
0: 중야니버 루동체야데 응음지시디. 겨우디데 루동치를 삼삼어죠.
1: 박리.
0: 제닝에라레 담사신염주시오.
1: 마마기 막쇼탕부 부정다 취즈 환종 홍더규가 총계다 총계.
0: 提醒地区域正值汪都队妈妈给马小青那边宁条梁曾素切不打岸边了他过年租书工地宁夏汤藏族崩旧起心语这个几个朋友们马给我要贴了长处不打是啊农具地拉出边马在包教中央你不流动切子当上请求你对的是啊走门你住小区吧走
2: 用啊走山西城区第三十一个地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0: 다 니글로 탐삼 회삼 샤우트다 다과 서부 나로 세체는 님부 하려래 디레치를 녀서로 세체야 삼로 호정아 나세레 하려
1: 멋주라가 다코나 장고 타오게 그야니버 류동체 숨기
0: 딩원의 담사차 하르다
2: 这啊你捏了预备结尾阿拉的对了然而他通年速度还接受心急不多卡里伊呢张国涛给中央你不略动前下抵挡能亏个当萨日的你让车开些凶过个情感我
0: 你随便读吧

0: 내부대 민수부 가라마시 대금인도 디 니 디 가르세 제시 제베치 니니 가르도스나 세모기 나자 디 가르도스나 응원고시 여바지다 면주시 여바 상차 조의 여바지레 이날에 가르도스나 뒤도르 면주 맞이베나 아니 가르도스나 죽게 냄바 소에 가르도스나 진간주기 왕제 말라다 닝캄다 착제 나자나에 타나 가르도스나 아니 최소쇼에기 년가든다 요한 세장 가르도스나 고양은 주인지민지 에 도나 첨부지 지부도스
1: 다 조디앙 안에서 줄람다 저 요새
0: 줄람다
1: 줄람 자주다 저 요새 봐 이제 소나 소고 교진 다가르
0: 장제
1: 다 등장 안주 소위 줄이야 딕 등장 저 소위 다 뛰는 소비나 협조를 시킨데도 왜
0: 아 잠블링 허래 강래야 다 세모스니데 챕제 첨부 요래 맞아 가르도스네 세모스니데 다 로듀링부 용조된다지리 에 챕제 첨부 시도자네 잠블링래야 니동 가르도스네 때문에 니슈 정리로 그 장시지매시 민도 잡린 초된자도 디나로 때도자니 로직래야 로정은이 제십시세국이 로직 바라래야 로직래야 티제제스 된다나기 땅안주 별을 찾아만나 세목이나 자다다 가장기 통마음이 다 권해 된다지로와 제장 가르도스나 만주 초에나로래야 섭섭 맞으면 소소래야 디나로 추비년가 요래절
1: 제진디 네스티가나 예외터네지 개발지 요래베
0: 제제제 ngelaya yewa cheshu chi karaywa resi na jela kwenjo da ya na tedu ni kwenjo tati tabdebo ni chena rwa nga zu maangchaji karayrdo si na tedze kwenjo re rwa susu yuki jolam dakta maadwa si kwenjo rwa ta inalaya karayrdo si na chenje si rwa ma tedu ni kwenjo wa re ti amani bugulo kwenjo tinda yore tati nyungnyu re inalaya nga zu tiba kap kap la rezo ni zo tuhengi
1: Ami chulam takda maadibche, ama nazo di kwe
0: Ami bukula ya nyambo kwenjo Deya chesan yewa nidwa jik gara dosna Maadye kwenni kwenjo da jik geje kwenjo Dusre Ta dine gara dosna nganzo Geje, ta sikur nganzo Shugut kwenjo deya yewa Sum yore, turim gane Yewa sum, bena chashana Turim tangbo kudu nganzo yuki ta jik Kwebe mbana Ani, gobi, golamde kanyu gobre, di yeyun dibaliya, da jik toba sordinda dan, chugaan sordinda shayere, bina chashan, tsemaya toba sordinda dan, yana tsemaya maga sordinda ge. Yana karadusna ka dan, shang nalo dan, dizo ya mayu sord ge. Da inali made chejo karayorsna, toba deya karadusna nasu yuwa mare, sabra yuwa mare, po mambo toyungu mare, jik nila toyungu mare. Tā tī kārī chīgūrā sī na sāgō jīg nī jī tē tē gārī. Tēnī kō kārī rī tō sī na mī sūgū kī nē gō nī bā yabu yō tsā kō rī pā tū jī mā gā tī yā yē tō gārī. Yā tsā anī mī tī kārī sāṁ gārī sī na kō kā sā nī ngā dūk chā jī tōng jū tē inā lē tāp yā sī yā tā sū sāṁ gārā. Tā inā lē tī tū kō kārī rī tō sī na mī kī sūgū nā lō yā zū tsā bārī. Zū tsā tū anī ngā zū tā ndā jī kēr kūk sī gārā tē yā tī kī sū tī bā lē yā anī mī mbū tā ngā jī. 자꾸 민부 자꾸 차 된다 제 연결 이날에 민부 당 조들에는 수다 된다 당그 말에 다디니 뒤즈 가시에 침반나 다와치기 예열 야렙드자니 아니 내부 배디야 수부 나로 친차브리 차나로 주지 수부 최용 침을 안 드림 니발레브 드림 니발렙드자니 안 수부 최용려야 박바야 토바 자만데 되에 다 박좀데야 자만데 요레 다 이날에 박바데 토바데지 가르도스나 최시데 직도 마몽한 주 sāngi tō sōrī tīndā tī. Tī mācē kārī tū sūnā pātā tū nī
1: shēnā cāntō nī kīrī bēlī.
0: Sīsī mārē, lēp tū lēp tū
1: tīndā tī.
0: Lēp tū tīndā tī. Shēnā cāntō khāpār tī kīyā yungu rī. Tā yī nā lē tōpa tē yāng tē chū tā kīn cē mārī tīyān chō tīndā chā chā tīyā rī kō lē nā sū yuā mārī, sabrā yuā mārī kō kīyā bī mārī. Tā tī nī yāng kō yā yē, yā jā yāng tū chū pā tū chīn bātā tū yāng jā tī tū chī chī Dūrīm māmbūchī dūsū gōgirī. Dī dūrīm nīpa lī yātā jī kībā tāng, tōpa tāng, tāna kārī dūsū na tā tāng na pīyā tāng, dīndā, nētā dīndā yōrī. Tā dūrīm sūmbā lēp dūsā nē, anī nēpū bēti tātūngā mēchū māchūng tsā, anī lēpē nā lō, wāngzā nā lō dūsū jē, anī mī kāshī yā, nyō chō yē sōr dīndā chā yōrī. Yāna kārī dūsū nā rūgō tāng, nīngi chāksā tāng nā dī chē jē, anī nīngi nā tsā chēnzā dīndā nā yē, rūgō tāng nā chēnzā nā yē dīndā chā chō gōrī. Dīn dūsā nī kārī dūsū nā Didui maa chi chabri, da torkyon taan sayuruwa an kashiye pe na chayashaw na tra jikda lepzo dinda kodoye, tra pinjo di lepzo. Ani dibaya maa ka chugan, shenalanyi dinda dieje ku 주진부 맞아니 되네.
1: 내가 전부도 와.
0: 된다지. 다 디가 저 제일 중요하더라. 현재 얘기 되다 보고 중중을 맞이한 지카도스나. 게비 난줄이야. 아니 양 콜레 뒤응아마다 뒤치면서 이와 제여래. 제송아.
1: 내가 매 벼르베잖아.
0: 내가 매베 세다요. 다 디나로라. 내가 매자 아니 안 줘서 소소 내가 제 통기 매장은 저 딱세 시가 조금은. 제장 단단 안 줘란 저 좀기 단다. 다니니 체제 나자 시림베 매베 제 딱세 지도 아제나 줄레 하고 그래. 수고 딱세 제비 쇼래야. 세모다 에제네다 로종다 치제 그래서 딱지 지역도와 딱지 지역의 경제에 가려졌으나 나 잠시에도 제도래 재단 가려졌으나 미카시 템번이 쉬어져야 된다 여라
1: 대마저
0: 재단 신다 된다 재번이나 아니 소소야 고염에도 선비 독바 된다 여나 아니 차다 제시나 신에
1: 차나 좀
0: 차나로라 아니 하고 그래 다 내다대 튼조대 지단 때문에 미디어 담배는 미니슈숨 좀 마시 내다 도용 말 미마부지라 나도 고여만 내다 요 말 제자 대년 그 전부 들다 자고
1: 그렇지 딱 단도 견나 견나 고남 같은 소리 고남디 다지 상내 지구네 리베르잖아 아 고남 그들이
0: 원래 지단 전에 세모기 나자대 자자 구주 공원 연답 륜제 제제 건조래 계속아 제자 같이 얘기지 가르도스나 야 남규기 초안이 고여벌 돈도 단 된다 지구도 수수야 카야서 된다 제제 다이나래 자자 구주 공원 연답 륜제 제제 건조래 디 골람 당보들이 골람 니베데 대긴 공라 간조 예와제 뒤 슈베인 간에 고거서 아마 니 부글 고거래 륜제 제제 고예데 지단 제베는 나지 나 찬조 디바 륜제 돈을 고예데 슉쳔보 요래 이날레 러시조 칭차소나 나세모 나자 인베날레 륜제 제제 밀 고예데 하장 뇽뇽래
1: 알레
0: 다 이날레 아마 니 부글 고예데 아마데 고여변변한테 부구대 나보니 코변에 고여대 슉차요래 이날에 아마대 고여제 로주유림부 침변에 부구대 고여변 년가 요래 텐송아 다 디조 가르도스는 안주 시야마당 고주다 딘자 주제 부구대 고여구아래 디민기 고여람직 다 가르요래스는 안주 착당 루비기 시르쿠테소 안주 망차기 애제나서 고여람 챙기리로와 문제지나 군이 고람 하장 그 잡어 요리 착당 실고 나로니 저데 가르도선 다 생상한 저 차다나 루벌 직시다 신안다나 지고 요 말에 간스나 차단도 저야 딱제 예고 제요리 저 최수 중간 주 남주 초나로래 있습치고 지 가르도선 만저 부고 범어저 당산 디 가브르도다 제소다 안디다 제 가보 요라 제소 가보 유튜브잖아 지금 미부 샤게 요소네 지가 샤게 요소 디바지라 갑자 잡고 요소 된다 지도 다 디조 첸덴게 첸덴게 맹강 멤버는 고비년가요레 부고 부조를 쓰면은 강부 주사단 디조 친지 세모 파이 소르든다 아라샤에 소르다나 양안 주 소주다 아라샤에다나 냠보 미잔알로 배조 제면은 디다나로는 고비년가요레 다이날이 디조 리데 뉴뉴뉴뉴레 다 디파 피제다 문에 제디 네버데 단다 나다 나심비 간지 니 대기시에 체마야 마가 여버치 아니 디니츠 네부 거제 안디 만조 난잠단 추레다나 냠보 거베나 괴디다 여르데 따디 이날레 뉴뉴뉴뉴레 제송아
1: 아주 소외죠 데데도 같이 세상 괴네 소지 미지 여르데 하고나 안제 람잔람잔 남자기 구에서 봐
0: 하나
1: 고디 여르다스 아니 베르 지 클라스 디위네 남자기 구에서 런데 봐 안제 님도 라그르스탄 거제네 안제 지 티드 잔네 제스 게지 시네 지 요고에서 다도 저 근데 여러 배가 막
0: 진짜 진짜 자원이 쉐고에 요 말에 코 카르도스나 칼룬도네 고에 말아 스모다 아제네 제 소르티스 저도 줄람 라르도아 수수 넘규니 리부 장마 송투고 예만 안 나다데서 난다 그러 요 말에 다시 간조 네버 티레 여번 반알레 지 린데 소르티다 카 마제 분냐 보 칼라세 제모제 초아제 제면 고역 디요 말에 제장 아주 남자 치고 디요 말에
2: 스모니니 카도 야위 주짐 숙신남 스모 통기 최신기 랑비 대외 정신기 체무 군의 시긴 스모니라 트림 숨토 이그외진 토메 트림낭 빡빠 엄마가 템블리 너소타 선주 랑부소기 메다 강양미 테딘 미망부시기 자기 중에 나와 중에 뢰이슈규 등을 토라 수시티 수분낭 제베 튜림식시 기다르 콩키 네다 튠튠에 생된 맹강을 딱제 민주는 그니 개침부시 강인스나 스모네니 딱제 제네 민주토비에 세물군의식인 기딘 나자 민주나나 티웨 자기 욕라 쥐디와유
1: 남군의 원고 근데 스제냐
0: 엔탄다 에제 네다 스모네 타 세메 나자 디조 양원고 지두자니야 방법에 가르치고 그것도 스나간조 대바방 투바치고 그걸 대바방스 라 니 남주 망보지를 그지 뒤뒤자니 대바방스 뒤자니 게모게 고수 대법관 두부 말에 수도다 이날에 가르도스는 먼저 미수단 수이날에 대법

0: 방고 레스기요.
1: 맞아.
0: This lab 거에 가르스나 슈누 로존도 창사 맞아 콩래야. 되바 방 좀나 야고요.
1: 라. 자위 주진.
0: 아, 디자위 주진. 난조 사장 딩조 지금 거네 차샤브나 소수 사장 틀레메 되잖아. 되바 방 거만시 간주만 주체네 용 말아. 아. 디 되바 방 투버나 아니 지 가르도스.
1: 예.
0: 아이지 네다 세모라 소바 세메기 거네 나가 숨주소 단지 난조다 대외지에 요 말이다. 소수기 사장이나레 야나 소수기 가로이나레 미즈지글 양은 나 마음부 제그로아 나 나로려 지게비간려 지 담만담마된 바탕 지 미즈지글 텐조직 대그나 소르든다 제브는 야부 메도 선서지 라 제장 가르도스는 미즈지기 나로려 산다지글 야 학삼남다 지에데 부이나레 보메이나레 디 하장 개쳔버리 다시 뒤인디니 니지에 숨마도나 아 숨슈크에 딜레 야 파나레야 진조단 파나레야 숨접 제직로아 아 디치토고 고거레
1: 제다시 접
0: 디 카르도스는 간조 륜데 유니마고 버치엘레야 답시 디게 당해요레 에 디네 카르도스나 다 아마니 불라마고 버치에데 간조 답시 카르단 거레스나 에 단다 답시 지 카르단 거레스나 약수 주는 년디 마제 콘레야 어머니자기 스모다 에제넬라 소고 유메 딱제 치고래. 딱제 제제 창사 마접 쓰고요 말에 가르도스나 시에 소나 고 면제 제요라. 아니 면제 제차 소나 아니 창사 잡은 바나리 펜주니자 탕탕 부구 견조들에 탕마치 차고라.
1: 나도 진짜 뉴뉴를 봐도 돼요. 나 다시 봐. 하람 지금.
0: 딱 년디 콩라 마주 바나리 양은 저 부구 하고 콩라. 딱제 제번 바나리 다동 치타요 말에 가르도스나 부구 하고 콩라 딱제 제제 나서도 여바 시에 소나 딱다 되기도와. 대지래. 다디는 뭔가 제지 가르도스나 소소야 시에번번나 거여버 시에번번나 아니 사장냥보야 인지 미지기 면제 제대로 개침 부십지래. 돈나 가르도스나 간주 뭔가데 초에 나로래야 지툼니 뉴뉴 차제 아니 나저대서 차 조고하라. 간주 시에도 레라부여 때이나래 랑랭의 수도도 갈래 카부시다도 다디 간주 ngazi sanbaya chongje na lo mi de zu chu bu xie ji me zhe sheng ru ngo ne xin na di di kang chongje dan chong se si ye wa si de kang min du chong se na lo le ya mi ka xi chu bu xie din da yo ra
1: wo zha
0: ya bu gu bu ji bu le si ye min du ya bu gu bo me le chu bu xie din da du sa gua du qi lo da na chuo ge le zhou ra chuo ge zhu du sa zang da na me du zhe ni ani de ba bang tu na ya gu xie ji yo le di ka de du si na mi zi ji ge na lo ni da ka de zi gu le susoya susuki cheche cheche chi
1: ita men jo sam
2: simo ni ni yong su ngun go tu be gwe ni xi xi tong mar ko me ji we tie yang ta be du xi lu le ding bu ni ji lu dun ki sa zang pu xian tang kong jun tu lu di nang ge bang gu ti ni simo ni ji ngun go ta lam ya xue ti xi ti xin tu bin so ye nang me ge bu jie yang du ji ge tang cha kong jun tu lu ge so nang ge me la ki si
0: 出国考虑呀去车子越车撒掌你给出国法国的空间所不当见能力免别改心我来贴贴给所不当见能力去马上的空间出来几百别的给钱不是那面具知道的面具贴了呀他跟空虚过面具接有二十来不然面具的也不写着也接有的第一嘛这个都是什么那么忙恰上着着的但是那两个就面具去查着 지보야 천대기 면제제 디마제 가르도스나 면제제 차비 슈구야 뒤주 뒤링부지 다둥가 내부디 마 장세 제도민도 디딱지시가 도르 디딱지시에 하장 개침부리
3: 드링게 레제 딜라야 강이 도제 미데왈라 라이 치수라 데바 셰비 리존디 러브 유인다

0: 안에 대대견도 품바시베 자디 촌시게 얘기를 뭐 아, 다리 무수 대숨리 대다가 나네 갑들이 주비 이기 속수 초바스 뜻이야 돼. 이게 때 가르려서나 치마대 임벌에 에나양 랑수 남주 시에바나 신 안에 이게래 타티 유바민데 마믹칠 희송바 신도 이게 엄마디 이게 랑센바디 나디 임벌에 에나양 대링 아주 값수 바비 좀지 릭스야 돼. 가르 좀 릭 라크고 릭 가서 릭 돼. 간 간다 힐라 서기리스나 주시게 레콤 친이바 이게 속수 초바 늘 희게 유베 디 이게 돼. 가르스나 아니 자 손시게 소그르모 어단딜 고유브레 안디 인도 잠바다 만투지다 좀 드와라 드다 드루 데 메리 랑소스기 아니 가다 차신 테무 아니 이제 유룽 유수 검시 데 디신도 아니 가랑주 메리 디게지 칼라 오르지 대단 즉 대바당 당세 유라서 봐 아니 카멘저 망보시기 김세멘저 망보시기 왕게 랑소스기 드룩 드다 안자만다시 용구유버레 대인두잠바 따타직도 미릭 디기 좀릭 지단디 셴레 체바르도 파과타 학바르도 베데지 칼로오레 셴레 지 모소티오 바타부 셴레 시체도 파과타부타 미릭 셴다 셴기 좀네 딜레 시메 바타 딜레 시지수 지루 따테나 나조 셴룽 그 마레 데카르산 리흉게 로단시긴 버레 미릭 칸다 칸이나 랑소스기 삼루 두시단 뛰네 좀 지단 요레 안에 랑게 흉루다 뛰네 좀 지단 요레 대인도 잠바야 좀게 페름게 나네 미릭디 좀디 지루 세다 미릭디 좀디 원통으로 서베게 지루도 원통데 갑디게 아니 링네기 딩조 시야라 자로나데 메삼바시긴 버레 다나랑스 푀게 좀르를 차샤바이나 르메튀게 내가라 다나랑스 푀발라야데 디요 마레 좀르게 흉루 서와시 이토나 쿠브식 유바 마레 이나야 로토나 요레 좀디 슈니 로유도 나와서 그래 개세 개데 좀기 흉록서주디 이토나 미바자 마세 아니 군지 지주 선나야 쇼 군지 지퉁게 롱원을 메나 디 집에 좀 강당 강이나 대랑게 집어서 마도 신 강당 강게 록밤 님밤 삼바 강세자 아니 고주도 소리 좀 해봐 그래 대인도 좀 봐야 좀르게 흉록 유미 서와데 돈 담발라 이무스 크베 좀르게 흉록 잠라 미고와르 메릭 디기 지퉁게 롤라 유데베 좀비게 드히틀이야 고고고래 대인도 당마서 냥아 면로마 마타르 콘도 뷰라 지퉁게 로그 야면은 지퉁게 좀비 춘이 롤러나오 드히 유나야 드히 대다 좀비 레밤도 쿠요 말에 대리 마도 질라 이토도 쿠베 좀비게 흉루 메나 좀비게 흉루 미베 챵고요 말에 미베 좀 생가르스나 좀비 로그요 아래 로그 대야 미릭지게 지퉁게 로그요 그래 대인베 좀 생게 미릭 디나게 메칸시게 티베 좀 릉둥 체슝 갸체슝 칸다 칸이나야 티현다 현지 안에 튜바도 록바다 삼바 소지 값소 안에 고주 유바레 소주 유바레 안에 랑게 고주 유바 잠마시 현에야 다 시주 유바 된다 시인 버레 대인도 땅아서 지단 좀려야 되다 남바 타이에 지금 연구 요아레 지단아도 좀기 좀기 춘이 독수고 있는 예수 안에 주샤 통지 랑신기 있는 예수 주시 책이 랑신기 있는 예수 다 지단아도 자외 남바 숨간에 예수 연구요래 아니 대다 소소래야 아니 남자 타입 예인도 질종게 남바 타입식 연구요래 다 디나네 나도 지다 다다 고노 슈바나시 릭예와이나 직디 주제 좀릭 마인베 콘수도베 좀릭 세주직다 직디 주제 좀릭 콘수도바 암야나 주제 좀릭 세주디 말에 다 디니니기 체슈데다장 주제 좀릭 세주디 도도 현안 가르리 설계동나 아니 나조 지금 로그 치다다 알바 아니 차리에 그 로소 치다다 아니 똑다 치다다 똑소 치다다 아니 뒤주다 랍도다 우주 라소 베지나 조게 뷰스 어 텐달라티네 제베 좀디 나도 주제 좀 임바레 다 현다 주제 많이 베 좀 그 세주 되지다 돈 거대와 주바다 책랑신 장보로 주바다 아니 똑다 마셰바다 똑소 마셰바다 아니 대대신도 좀기 주제 통이나야 시시베 그 록바보 암 아니 년바보 남지 시베 통지당 자지 수지 자지 진배 수지 또야 뭐다 대단하시긴 말해 대인도 좀 봐야 다 좀지 리페셔와디 주제 많이 배 좀비 콘수도 봐다 아니 남바 신도 망보시 야 주제 좀비 콘수도 봐 임바래 다 대인도 좀 봐 드린 가상 아랑수 시에 대하게 좀 리스도 라큐워 리카사를 제비이나 주제 좀릭다 주제 많이 배 좀릭을 유도죠 라 고구유와래 아니 좀릭 스라큐워 리그 직부 해나 다 규제 공도게 좀 규제지 공수 도게 좀 아니 독다다 로소 로구라서 봐 아니 개발도 세배 다 좀 되달라 고고고 유버리
1: 폐기 좀리 잠출라 차천아 조망트기 나토 좀리다 좀법이 이토 좀리제 릭체와 니 잠라 이와타 티니니 찍르직딘타 찍르직습기 최도 내유 태양 망트 좀리기 넘버 차천아 허중타 슈균 중담소 유라 좀법이 좀리라 차천아 녀아타 독주 되가라 렉시 점중소 유바리 좀리기 미삼로로 럽스의 뉴버튼 투바 마세 미리라 낭드 하장 표순 촉베 심기 작치양 코드윈 제투바 임베 로와 미리기 삼롱 윈젠타 튀게 초와 나루의 공도로 주주테 믹세기 뉴바 튠타 던신유
0: 되네 무슨 고수베 나갑소 땅에 해야 돼 가르스나 표 강진베 좀리기 튠삼들라 당보데 안에 듬에 다 튀지 좀리스다 다시 예와신도 충성 다 듬에 튀지 좀리스도 잠바야 듬마티 다 고칸에 주고 유미스야 돼 나도 지단 시카보레 제다 유투 메충 그와 안에 되네 안에 신에 다 칼리 칼리 칼리 안에 마기 조로스케스 셰다 중 안에 사모티야 중세 중세 중세 중세 코네 콘도 피웨 김생게 안에 랑게 나게 셈게 가독다 착다다 초돌라서 바데다 다 남바 나서지 코네 신을 준두게 안에 로티야 코네 콘도 팔용고 유버레 안에 된제 내가 소다 잠불링게 팅산 좀비게 조단 지르체베나 두메투수 토마랑 안아서 안에 녜즈그 로다 르바 안에 라루스니다 다든데게 링 망고식다 도도케나 망루스야 다르와인버레 망 망루 야마나 망시에인버레 다 망시엘르 나 나미나서 유버레 안에 갑티 망시 대다장 당한테 추바 세베이나 안에 지 남바답 되지 르바 안에 주세 통야 대정게 사보 마인바 어다 텐다샤다 인버레 학바르도 안에 나조 가르슈오레 데 망루나 망루라 띠네 중외 망루기 띵려야 디 주제게 넘바 레노 중세 세발의 중외 땅아조 녀가 중화레 녀가스 주 땅아조 제다 미르게 좀르글라 다른 아휴드 망루다 안테네 망루지리야다 망루기 가르슈오르다 리바 텔레딘의 중대외다 녀가 그리 망보시 임바레 다 녀가 그리 대다자 나랑스 넘주셔야게 녀가게 제슈 조보데 가르요르스나 아니 주미 샘지 코네 출힝 돌외 안에 가득 차단 개념 줄세야다 알바 안에 대내랑서 서로와 대다장 땅염산 마인발 셴바 슉탁 봤어요 안에 지 지두게 로냠 된바 안에 책에 냠다 통게 냠 된바 다 대수권에 현아 패셔다 답대 답대 지 임바티 자세자 된게 임바레 대다장 변랑랑서 지 나가무 주수 중에 부유게 되메게 망로다 안에 년숨 대다기 지휴네 통도 버저리 대인배 좀 생각하시나 무보 강단 강이나야 랑기 리군단 제군데 무보 치마치마 말 균투네다 균미시바 도구요베데레 대대신도 안에 링네 강단 강이나야 르바 대신도 학발나 좀리 강단 강이나야 대다자 좀리 남아 남에게 균데 치마치메 띵도 받고 유도 치마치마라 되네 안에 남아 남에게 낭동 주샤사비 안에 주시 측에 냠줄 동제라서 받다자 당한조 하는 것도 비슷해 버리 뒤좀 생게 갑 대두게 뒤매두게 좀르게 대다 주디 망루나서 안에 카페스죠 담베스죠 르바 안에 담주세죠 안에 대대긴도 다 녀가세죠 된다 답대 잠시 마도 답배시 시작하고 요래 답대 잠시 마도 유지 말에 이나야 대다 답대 잠 인시시에네 아니 고 로스 보르네 들을 통증도 계속해야 요 말에 좀생 가르스나 좀르기 심마 심마데 나망함에 사본을 띵고 요래 나망함에게 사본 뒤긴 누바 상해다 안에 너바디 지독 세종나 되네 치마치메게 좀 연구 유도 안에 치마치마라 심죽시발라 나망나마라 심죽시고 요아래 대도 치마치메 사제도 발야 나망나메 사제도 고요버레 대도 잠바다 나랑주 부바기 부베게 드메 드메 튀게다 제 망루스니다 안에 망시스니다 안에 대신도 중다 안에 직담주 타레 토레다 안에 대신도 카베다 담베스주다 다당다 고는 시베 사고도 녀가 세주 대사 뒤주 대가데 직시나 낭동다 남바니가 답대리 이나야 대다 응원도 송외 좀 진게 안에 시수 시수 시수 양아랑서 좀리게 남바 시에 중화다 좀리게 남바 시에 대다라자 안에 말아서 낭동다 다 남바니게 토러야데 현다 면다외 양아서 펼지 신고 중화 그러바 펼지 신고 중화 된다 임바레세 다치다 부베게 두메게 좀리 토네 휴나다 들으시마도 요 말에 제일 나랑도 표현 매력이 가도 중요하래서 tā sūkāng xie tū guyo mārī, tā yīnā yā chūngwē tū gāp tī xīn tū rīng mō xī kī nā gāp nī mē xiong, ān sā tū yū xiong, ān tī nē kī tāng tā kōng rū xūba nā xī, ān nē sām nū kī tēn jī kē xie rū xie rū dō wē nā gāp sū, rāng kī nāng kī sīm jī sō rwā tāng, tē dūk tāng, ān rā mā rā tī mā xie kū guyo rī, tē tā jāng, ān nē tōm jī nā bā rī tī nī xie kī yū tū, ān nē lū xiong, ān nē lū nī, ān nē kālī kālī kālī dōng sē jū tāng, tām jū sē jū tāng, ān lā guā tū nyē ngā rī tē tā xiong wā rē sī, wā tī tā ngā tū tōng mā rā pū wē kī, tū mē kī zhōng rī gōr tē sāṁ jōr rā rīm sā shī xūr sā sōng.
1: Tēng dē lē chē nā, gēn tēn zhī tūn rūp lā nē, pio kī zhōng rī tū zhām yē tāng tē kī jī gōng chū tā, tē shī pio kī zhōng rī kī nāmba tā nāng tuyān tē ngō chū dūr tū shī nāng chūp sō. Tēng jē mē lē chē nā, gē lā chō nē, pio kī zhōng rī tū zhām kā kī shī bē nāng tuyā kō lā ngō chū nāng kū yīn bē, lēng kē nē tū tō tū kī sī nāng kū mā nī bā nāng rō.
2: Lukunki, such a journey, they are the tower, very good.

0: 다리인네 링고 딱젠 그 헌고 주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범하제 혹은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와
1: 정수 제외 사두 그 가사 강토 깨티 대동네 찬용 서버터 재미 시동 앞자 하신비 첨사 공화 계급 준비를 주 송교 교육이 서시 교육 강가를 협력한 법용.

Did you dubsu? Gunshu Rimudila, New Rimki Charwena. Chakbe Dambi, Sesiti Nidia, Resi Chabromki, Zundu Tsuyu. Yangbe, Togang Sesiti Ru, Yangsar Chorongi Kingsing.Kawen de matato riyang, kane pepti yangsalan zepadye. Kishin chari shikyang, shokyur ngumkin yingsu zin. Sadyo tangala shoksung chenpo shik denshin. Shoksung rinzele mi sumzam singiyo.태양 세트 신청 가르지 뷰리랑 좀 그토 사드 당가르니 균통기 처리 치대식 임바타 대다 추지 토제 미니동 앞자니 나동 앞게 리트 그토 초대 체진 제레 초동기 커인수 남판 최신유태양철이규모초제목하루중대리조개인주주로강해치나야사도탕가릉의니대면탕순저바시레라부유태단점린토기푸르제토슈인베덥차태리디태초문라마개인조시토제미고동하신기유

속차기 뱀로니 레디오 탄가르 초기 초규로 심세더부 인투 속차 순부로 이완 틴자 초금이 미소신도 노웨 둠차디리기 미 초동기 커 인수 덴고로 판매 겹되지 믹스 녜마타도 람진 사르법 용비요 저도 적균 다외 제대로 탄가르츠 뱀르 기토 판도 촌주 체지 콘즈 슈캉 덴베 초도디 뱀르나 중미 낭자타 르샤 덴네 세수 딘기요 제대로 탄가르 르센키 체준 좀베 왕키 콘즈르 중캄디 장자 켄키 민티 토보지 제대로 당가니 장제기 자치 뉴리 체식타 점니 정주 송급 난데 초베 동란이 외 뉴리기 민슈투 취베 대다 종교 림빈이베 송급 속자 콘수 도유 제대로 당가르키 뱀로 추도 겹 착베 데르뮤 치뉴 시엔투 송유 바마세 접지 데르뮤 워두 샤덴 투부 피규르 총유에베 대상의수 대자퇴부 번교탕 충딩왕 괴대 세추규 답디유 제대로 당가르키 고울 지차를 처부 매발 딜레 덕대 징바라 부총 투부식 예배 대니 미리기 세추급수 동킵 컴바탕 자왈 류부 처부 접하면 소위 진유 대유 카와 법지 제대로 당가르 초안남 작대수 록대체 되냐 귀숑 링면 나는 도시 대비 속자기 뱀주타니 권주의 심세수 교루시베지 자도탕 시쟁제 인비 분도 야외 제대로 당가르 딩이 나로의 토강 유토 종열의 긴념탕제 초토체를 인시 군티 니외 콘즈 류라 쳬바나 쇼송 링외 장자 켄티 니에 쳬초수 쇼규루 몸긴 포르요 정루 우르 당시 제투 사도도 콘즈 딩고르 야신비 팀나 살라세

다자 여슝키 유슝 더비 냠가위 담렌 전종 팀자 통주 메루 대다 군카웨 겁니 기참 체티 상류 지가 알레 망웨 유부비니 속차남나 세리 대외 망와 코든 지기로 저지 지바탕 총 롱부 월투 당시 캬베 담비 세시 체모루 깡기 송니 추식 통주 옆타 깡니 송종 큐 난키 켄덴 속자기 제시 임바타 铁通话站的杰米斯，讲起过去了，俺们认为他不通了，全部有。提前按照中日朗语了，本都陌生的话是有。干拉堂吕妹，提前给不他按照南路，看你怎么唱嘛，搞不赢不他。他同给兄徒不离差不是约不天呢。我们怕都信约不他，我们定不从那本着约不是。铁苏拉西部中半把他，碰不来中八只腿不有。老百姓我说，下这鼓励是约不他。铁米不中重新拖他，碰不生听不息了，眼睛切巧白，切一片就听不点远。

디카르 제 루추이 체웨 심세 최투기 아타슈나니 지규 리시 인라 소차 춘춘 디리니 제 체가웨 카세시기 대외엔 로바처로 따두 지구 디리기 고나 괴베 뇽타 수티유 테르데 제란 로바처 거구 첨부 체지 제리 캐주 딘데 좀베 로바 최장 코 펜바 첸시르 지기유 심탄 심바 튠베 추탄 냠을 저와 셰바 디니 남균 추지 숙지기 로가라 뛰어버시 임무 원장 테니 안전 지 지동토 배추 최장 미상바 예네 통미시 제이 까마제지 제 강보는 유어 동미시라 남이 안 냠도 적바니 건제 소뒤기 금시당 자와 계시 믹스에 진내 주마라치 사자실 된차 초와 개와리 지르다 내부 제미시

공태당면자원타나국다중자면응의시타동차조카지기제이동리니제딘라순나게와다르토나웨가나침보댄시주제이동리티다릉은바니콘제소드쿠류타인제와탐섭유 제니 서버토제 민예도네 나동 파티 사투크도 손에 지기 예배 카세 하장 근부유 피규 튜유 징부 체바규 제인거 축자 준도 응세 퇴부 총유티 제왕아르웨 징워타 게류탕 저도 아르웨 차와 마겐 아르웨 갸치와탕 샤네 돕진 추바체 대다사마 아르웨 리뱅고네 속찬진 지토이 마시 데데모도 중차메뇨바시기요 나양 코츠요비요바시 와뮤지키 소자유도 조트니 데인구류 톱트니 샤사교 참슈디 임바마세 모도 첸보로 샤네망부 예베 소격슈 체르동톱

지주 디시부제네 나와숨양 송메베 파마니니 나부네 치루 세쇠도 송시 지주 시부 김두 샤유타 지주 시부장 동남도 点对没吧 뉴세 투보제도 관제 치료 긴지 된라 차나 킹신유 지주 중중기 창탕 미링회사 게탄 자당키 노베 야르킨 도사티네 유진 창기 고가르 다둔디야 큐당 큐체네 로온 제베 텐지두기 촉시를 도선 첨부 지기유 타자 권주 뜻십탕 랜드 제베 롭종 투참 임베 냠뉴민 당사 망부유 년담기 창을 뜻십탕 시도 망참 제주 되니 콘즈 쿠르유 테나 추토규 롭젠 탕부 티시 디조티 네즈다 유바 하코완자 쿠람세 잡규 제베 응즈드네 소보사르자네 콕트응안네 듄도치 타치디 장레치웨 치오도브신시 투바탕 코바리시 카진데 지메바르추 치오티 소포탕 지제르데나 데 타르마시기장 지순 투베 니바메 치오제그리티 네급 지즈 뛰메 투추르디 텔레 팀으로 조여지는 역지

원장 두유 토간 서구유투 셀모시 차디 수글라 마르포 인베 민테다 토바지 테나 서구유 멘자와 베스 멘자와 여바텔레 차텔라 미츠 신두 가보치기 여바 슈기 셴투 세르모니 푸르제라 장보 미뒤 다두 사딘 코나르 조규 체네 뒤기 Nima shu tsamsu, sermu rangi duburu chedor chigi, tewa tebyun gwane ne kibushik tsewan roshi. Dewe nila yurgu tati che. Kagusimbe nakchoytu, nima duzi chene rishik kusimir kyur. Dini rangchung kamgi sokchala zewe wenjamki lo me tiri.

Chanyum Sabah Toze Mi, Shidong Ha Simbe, Sejun Lo Xu, Shawa Chugar Xinjin Rinbe, Rengchun Songyong Kuni, Pugu Nian Ki, Sunay Ku Te Xigze. Zhongkoro, Nyeri Du Yuebale. Pugu Nian Ni, Zhongkoro Mixe Tu Yuebe, Sokcha Rixiyi. Teyang Sejun Xinjin Ganzi Puri Rangyong Kutu, Nian Gochang Nyeje Zam Chudu Chiki Yuejin. 대다 정규 계급 정부 탐부 송경 속사지 인배 자체 의리 공수도 디게 미츠 녜야 내리 송켄티 잘라더부 제통체라 탄데 파르투 나외 자체 속사디리 제바는 진네 뇌 자완니 기기미 사토로 강투부 법유지 녜야 미야 다장키 Bakyo Chi Xin, Kang Zhe Tu Gazi Qinbu Yang Gyo Chi. Dimin Chowaru Targa Dikchara Yuegin Nyela Chumarabar Nying Kashi Song Xin. Tani Gangwa Ki Kang So Se Ne Gung Nye Si Ju Tang Lu Chu Kasa Ma Chi Gami Yin.

토간 유토 년체 르부 지무티 쿠르 거루 대자 신도 교부 예배 자치 과배 강주 예내 통주매 년가 체제 권주 남신 전주의 송종 교토 미리타 니니 적디시띵앙 초시 투모토 정중 감기 차시에식도 교류 태양 드럽니 슈베 루럽 중주 뒷주베 나라 미리기 적위 배세 태탁베 겐기 니엔디리 급시린 간지 교도 자동니라 캐러워지 원장 송종 교타 산에 대게 종미초 차라와 초디워라 Nianji Juba, Nedr Mutu, Betuba Chungyu. Nianzu, Sechi Rasunti, Kayinsu Diktu, Sadu Dingar Kigang Konsor, Mirita, Rangzhu Kamni, Sidun Yamne Chebe, Dumgyu Rimushi, Jeba Dartu Nang.

정근이 키리기 속자 임바타 대키리 속자 숨주 서주 최연에 소본 치슈기 지기 정기식 인두 정근 임바니 비 송종 속자기 최수 주유 안수의 균도 랭웨 정근이 지르단투 정기 겨울라 코와타 정기 동중 링웨 칼 낮은 모두 퇴시 암소 종의 랑유 바체 텐주 지노시 암소 상라 치원 노웨 칼 시가 좁지 유주 첨부 예배 세팅 펑림기 제모르네베 속자식식

정기 손에 겨고 하장 갸치디 장리 룽탄에 양신 갸치외 너귀탕 자탕 냥암탕 텐감석의 리마탕 낙제 대신 착세 규제팔 상말 협유 대자 정의래 미 솜돈 파르탕 타나 히말라야에서 규토왕 협유에베 정긴 조교체세 서버토세 미 나도 10대에 매생기유 정근이 쿠리오탕 추슈 신도 상대 서두탕 장알 강양 쇠톱기유 정기 부투부유투 저제 마슈수 레고워 시스도 10주에 매기 저마의 체발 쇠톱 대둥주 투르 제수 총회 나의 속자리 신인배 찬이 정근이 피규어 리듭 체 퇴부 총회 속자리 시리지 시에죠 참조의 톱나 수연 톱 제배 정중 감기 춘이디 정기 르디니 강리 응은톱 정기 내바티 깨캄 토념라 송교 제발 튜닌 개진 대유 태양 세팅기 루지 개진 시인배 찬이 Kedi jengi ngu chan mar shuk chenpo cha na. Jekam tonyong yoshirwe nesu tuyongi. Garnze di, nawe sashi di ru. Togangi jengi tsu, jigar gadi tsuwar ryo si yu. Teni, minam ki kuryu la songgyup chepatan kache dup dene me. Jina rimki mar chik yungwe. Jik chen na, hawa puyo ki nam si si chukla ni. 대다로 토강 유토 정기 캔조티 길경앙 세 최신비 겹수식 코나르류

노래 나와 죽지 봐. 정규 당부티 소명보 등급. 디게 최제 레고로 와도 차주기. 뉴엔티엔 지미 시베 미롱 리체나 무튜니 영어 중국 뉴주 제바 진비슈주이.

0: 암지구라 라카르치유
1: 라카체나
0: 어 니에체나 니에 켄하 고무수
1: 对的 랑라고 타그랍짱샤 밥자자야 망쳐워시 밥자장제 규부다야 망쳐자 규부다 규슈팔라 니에가체없시 규슈 니에가스리 규슈 니에가스야디 르직 내치리 제자 니에체는 르네상가 땡후리
0: 야추
1: 어 랑라고 청경샤
0: 매, 나 소유하고 유, 공구 매.
1: 남지시로 봐. 나 장군 곳에 어디, 니 랭크지.

0: 빨람라 할로래요.
1: 요. 로요베.
0: 어.
2: 되다. 된다 시아유.
0: 잘 가려. 남겨도 가져야. 되다. 고에. 라나도 로춘 좀 맞다. 나심 차차 좀 혹시. 차차 대 낭다 형 혹시. 찬스 깊지 매베. 你现在跑不小个，我那要多。既然你老忙老着急，怕做旅游了，今咱才见到海里天呢，我那差不少多。罢了，今咱就去对呢，年头大了，他肩膀上的用多，高兴的你来了咱们也。没事那个，他都干了这些个，咱们去呢没？
2: 通到咱们东面时，让老客走来多，让对的，看最敏感的，俺最敏感，俺们就忙起个，说说点了，俺们就吃一吃。你看这，偏嘴三皮土不要的，也好看这么多。
0: 俺们咋的？来了个最难过的，拉瓜多捏不打，戳不戳么？一娃些心火的。
2: 然而呢，看起多了些外面，一年子冬天了，咱们全部担心么多。
0: 各位，让给俺你老胖么做？

0: 그러나고 엄지꼴하게 칼라시라 섬에 해보자
1: 라사 되면 되고 젠다 싸가지고
0: 진짜 장마시 나 저거정아 여부르고 책에든 참부여 마시 여도 여도
1: 대단한 뉴 마시
0: 지지
1: 나 군습 지역수도
0: 지지지 군습 신예기 띠똥띠 예킴 지혜쇼 권집이 여마시 봐
1: 고마지 레어스러 전지 봐 교훈 나보조유 랑가 캄보다로시야
0: 띠 낭다모 아스모 럽지 지지지 지지
1: 랑가 커디 뒤수유 좀 뒤수유제 님도 다가줘
0: 인기 말해 엄지구라 딘제 시험하다 탄득한 때와 차단된 때엔 다시 고주마티아 얘 참을 재면 얘에서는 얘 시구유 내 집님 우선자 차주시라 식마지 땅 얘 시에 시스 텐다디 아지지 낭다 먹어
1: 도시
0: 영아 영아 샤도시

0: 자. 나와 기부드제. 같이 했어.
1: 하. 김민도. 심주지. 보생샤.
0: 저랑 심습 동요매. 쓰레. 네. 셔세뇨 같이 웃으게. 두준여 이야기 내가 숨어 들어와.
1: 왜? 그러시니 셔. 시다 켜매.
0: 저랑 생고만도 동매해 봐. 저. 제가죠.
1: 드린냐스고 스타라. 역시.
0: 갈릴게.

0: 쌤님이라 시다.
1: 안쿨라. 네 닥세 쳇규. 디네 메가보다 컴퓨터지는 깜쪽이야. 디니 거기 드구 차상호스라도 저디 디루프 강호스시야. 근데 디치라 총기 전에 루디스도 되다. 디냠다 고유 시시윤대기 냠게 캠두게.
0: 참말도 봐 쌤님이라. 걔나 가즐레리디 생일 맞다.
1: 댐다에 망참이죠. 되다. 니아디 가져 야우시라면 되게 라그 니아시. 어, 근데 걔 참 싫어도 봐. 되다. 걔가 생겨도다 생길도 봐. 계속 말이. 또 치슈디 산출다. 대리 암죽구라. 되다. 걔 참 싫어도 봐.
2: 닌드죠. 응. 라게 별한 채셔.
1: 어제 그제도 몸이 좋소게 어스동아 그제도
2: 강부디 속고 랑아 감매 가짜 되면 돌아 클로저 되면 돌 부정 망고 여시 라우디안슈
1: 롤치 무슨 롤치 무슨 계신 마시 단독 한국시 나시 한국시 나죠
0: 피다
1: I'm Gula, Shida. Come with Daddy, and then I'll see you.

0: 다그지 다그지 캄부 다그라지 암즈구라 캄부디 그제도 갸챔시라동아 카주에 여시라도 턴도 니앙하디니 롱조스 야호시도 니구디 부스토스 마시 캄부치주이네 창무사샤 야호동아 여제 대제 용서시다 계속 야호도 삼나 캄부등하쇼 야매나 캄부등아 셔게 도스제나 나야가스노제나지야 어 니코이 니가스니이 나다야 가도 니동아 메톤키메
1: 감사 견하자라 줘스
2: 린드자
0: 응
2: 다드 치료에 추수 숨버르샤
0: 시시
2: 정배 추수 숨바야 칼랑가디 댄댄 당고 치부부터 대합시 세상 한 진행 능고 있기래 딘데 송자 미디 예수 뒤돌기 미니 인기 마시 던도 강부디 자고 뉴비 양무도 딘데 제비나 안 예수 기할 교연 치그래
0: 세상 그제 신년 봐
2: 용 마시
0: 용아
2: 딘데 샤 딘데 샤
0: 안죽을라 자영이 같이 된 봐. 케닝 안 내제. 나 렉 다가라 보이제. 다오는 예 뒤줄 린다 요 마시베. 영이 사야 유메.
2: 제. 니 간스나 제비.
0: 자제 나 소스베.
2: 계절아가 녀서 요제죠. 오늘 마찬가지나. 한번 알아 생각하시죠. 란숨 소마시. 장게 음지셔바 여기 스케일 해 줘. 너도 모두니 오늘 장비나 라고 착하고다.
0: 장게 녀서바 하고 미도. 나 미스달에 그 어디? 제스 뭐 지우유? 소소 겐힙디 다건 너 없이 왜?
2: 텔레첸의 편도 요마시. 장게도 모두 장니. 라고 매규 파업인 그대 제가. 대대 제비나 소소 겐마 힙을 하시.

0: 구라 랑 클로메베 구류나 초인 참슈르샤 만주 소진제 랑다 초게 함도 디케지 마시 조란 김빈다
1: 강구의 고엽이 야구다 강구디 권투신님 구어지 나게 냠초토리 미몽구의 강구디 다우유스 같이 지그지
2: 제나
0: 또 CM 주구라 슈르 친제 구류 근제도 스타기다 나다 저 계시하시오 교시 깜짝이야마리 여자들 아
1: 아, 딘제
0: 아, 야죠, 되다
1: 지,
0: 정진나마지 정마지 아, 수준 안등 시즈로, 되다 니 정신 탱기 부디, 니 가로 리
1: 가로라?
0: 리
1: 키란게 음식 골라서 배웠어
0: 지미리, 나들로 수준에 딘지 배웠다 오네 니 가로 리, 마세 음지르다 랑게 하고 마리 엄지세야디 갈래카고요 마세 라이 뉴뉴제 마님도 대두 마소리라 나의 소리 문에 우요 마리 저랑의 샘사시다 보도스잖아
1: 마지 키란 가로게 고제대 명능기 키란게 콩칠 무슨 가리나
0: 오소 갑든 제시 예들라 셴누고 마리 타고세나 우도제 하요 마리 타는 칼라세야 우에 되무토바 민간알로 군중아치 두제 대기 갈래카부스라이얼다
1: 세븐닝라 키란 시쇼만 난다 나 참조 로무 구트리 제지 고주 무토뉴유 키란 가로게 다야 추즈디 고아침부시라할다
0: 주무시 주면나네 도스 자가들이 삼량세도다 둘러 자샤고스마 고미네 예파메 동주치시 마샹은이 차스킵 조유 카리네 약슈는 아테고선 부지 수수기별 3등 말다 당분에 딘제 셰프 턴드 미두
1: 어 딘제이나 광기 기나라 지도 성우 입자
0: 아 딘제인 거죠 얘가로 점리토 미양슈디 마세 나 야오시라 지유 나 로고 치는 영어도에 콘도스 짠 영어도에
1: 아 세븐이라 기나게 나 카쿠마 쓰는 영어도에
0: 헤메 도시 지마 라나스는 그래도 나 차가쇼 아스카오 마리라 바이 좀 마리 그래도 저 란다로 놓고 저도
1: 세밀링라 기나게 나 몸규기
0: 마지 마지 니에 든지 숨에
1: 머신에 엄지 써야디 겨우 진짜 요마지
0: 오늘 이 객순 시에메 엄지 레시디 오늘 깔레 가고 싶어요지 용보의 뉴뉴시 이내 레시디 제니에 시고르 봐 니에 가로 미팅 제시 수술료 동제 미리 키벤 주고지 니에 바오 라이 마세 등기 김치 먹었어도 와 제자 거총시다 영두에
1: 젠도스나 니에 칸달 시바스 뷰지 칸응아 동압갸 광부 시로 쉬우고 용도에
0: 터지 진보
1: 도지당 마지 칸달라 디제이 만나즈 칸부디에 다다 대퇴 진예도 콘세토스 광부시니 후르베 아 예시귀 미즈 권투실 하시기 기란게 콘세트에라 광부도 시도 아유 아 미즈 사수니보 깔레카고 유수리 마동남기라 레스 前 콘세트 다하기 토지나 아 시에스 토지나 지스 나동 앞에 경수기
0: 토지 그진 시스 셈부사나 사다라미야사
1: 로피베 구쇼기랑 가로 콘세자 케이블 삐리
0: 아 자디 아 마시 마치죠 지스 언두구라
1: 기다니 미니 선생님 지시 시야 많이 말아
0: 오늘 저 쇼라 저 언두구라 가봐야 이제 저하신다
1: 레스
0: 됐어.
2: 랑가 당기 능이 가로 인구 집에.
0: 딘제 가봐. 능이 가로 인구 집야. 나 면대매.
2: 집에.
0: 아시 당기 저디 능이 가로 집삼자. 너 대비지. 얘 말이 세세 제비.
2: 나 제너니 랑팡 투야 제도 주제 좀 뉘어 말어. 단도 클라스야 말하자. 내가 나네 공중 아주 뚫어 말어.
0: 상권전에 공인시대요시베
2: 원도 혈안이 계시오 있으나 마땅해 가리바
0: 장계 교수시에 마심시에 첩식 마시 삼주
2: 니에 첩식 마르세 니에 첩식 누구야 왜
3: 어 검은소 등기니에 혈안 통과야 왜 계기를 표현하지
2: 어 니에

0: 같이 줘. 다시 하셔라 괜찮아도 오늘 제는 뉴스케야 두드리 인행 없는 라지 태대대니 아 나지 지세 포도가
1: 제자랑 다도부터 깊상제 녀대 전동아 주도 자같이 녀랑랑 교단사 되게 단차배야 젠양을 절리고 전진의 신다 노비는 탱하슈야
0: 말이 말했죠 저랑의 거세

0: lo tup su khoi ma do nam chung wen da na ne cha pu pu su do ko chu wei
1: yong a san san ge din de xie zha am chu ku la ge ma ka bei bei zhong da du da ge zhe xiao xie dos ne ge zhe tu xie
0: 这枪不是被林志祥，必须得灭。喂，阿姆拉。雷达杰斯，哪里去啊？巴朗个牛群大区。哦，哦，这里阿片是连防木桥去吧？朝西拉雨，看那个天狗吧，面刚对嘴对嘴，电机有吗是？ 아무라, 그냥 가난가 펴봐.
2: 저님은 가시실로 내면서 니랑 차가만 요미나 나랑 토음도가
0: 나 저하시라 유에서 그냥 쉬어빈 봐.
2: 가리, 저 난에 부지입에
0: 강불레유
2: 둔다디 저게 소수 파문이다 주도 치지 매베
0: 예 주지유 이네 디 퍼스네 시 왔음추
2: 퍼스네 장게니얼 캄블레 뼈 차소는 신의 시즈위베 고웨 자이 니 같이 해보세요 아 대장다 세김 두면도 맘도 로초 팔로지 시쇼지
0: 아무라
2: 고웨 빨라 날 고쇼유 니에자 대 차가 용비 장통도 로우면 배 줘, 로우

0: 다 제사 송금 살려고.
1: 오케이.
0: 나가 서서시라.
1: 할로.
2: 그치. 쌤 나 비비. 그냥 가로. 야. 네, 슈 속겸 나가.
1: 맞지 맞지. 가로 맹가리 어디. 도스네 유지.
2: 슈다.
3: 영아.
2: 대슈. 챕슈야.
1: 레스 다시.
2: 레스. 걔는 맞지. 걔는 그냥 가로 피니 괜히 시안한가. 야나.
1: 걔는 도스 고이.
2: 아, 레스. 걔는 가 레스 하고.
1: 영아.
4: 对的 나로야 공부를 봐 내가 좋아가 쓰이네 탕스시 퍼부니 귀를 무시냐고 자동양 조여 말해 내 족부 자수를 내 퇴배 자 싸우리 쓰기 좋아야 후도 야 좋아시더라
5: 빨라 자신부터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지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문이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가셔. 칼라사 가셔.
1: 야야야. 윤지샤.
2: 근데
1: 칼라 여제세 용도.
2: 칼라 여제세 미.
1: 전에 저거 뭐야 칼도.
2: 도도 샤도.
1: 랑포 모직도다. 뭔지 사다리네. 더도 보고는 싫지. 저거 아자 장포디. 뭐라다 로즈 잡지. 이네 비진 내도 집에 맞지. 김산 심사샤.
2: 네 보면서 가시래. 장다 좋아요 말베.
3: 제가 아자 장나고 보도 님식도 그냥 게 무슨 약해. 저도 그도 있네. 클래스도 계셔야 말을 쓰고리. 진짜는 겨 맞다. 맞추 샤베서 지게.
2: 아자 장라프 코란 베지레 규리 되스기사. 먼저 쇼쇼게 뒤뒤치 아직 그도 시어지. 네 삼다야 나 차비추.
1: 나 삼다야 방잡리.
3: 도저히 되는 게 아유. 미메사디 세스티야 마리 지천노. 어. 되게 그런 게 아자장라 비추 네베 능을 수베. 와.
1: 게임쇼야 카르도.
3: 야스트.
2: 샤샤 야쇼. 닝저제 주도아.
3: 좋아 좋아.
2: 나 좋지야. 디 탑상지. 디 섬지지.
3: 디 베가즈베.
2: 제.
3: 에다 첸즈즈베.
2: 제지. 차상고시 라유. 보초조지.
3: 야호스도
2: 샤샤 암라가 송도게
3: 소소
2: 난나니가 주니이 강부디 나게 차도칸 토게 체사 가방자 샤암라 샤유 디메 샤암라 샤유 제마 상미키라 저 겹지우긴다 계시 장간이 야비에나 난다요 마시 기란 저 태가게 첸디그리 바중고에 제고 치마지
3: 레슬레스
2: 샤샤 아잘 돈도 레고유 자 소소드 아 많이 죽인다
4: 아저씨한테 아 강바디 수업도 돼 나 가면 가지 돌면 돌아 부재만 고여지 더도 김재도 준비 비주도 뉴자 아비주 다는 분도

0: 디가 잘라 로스리 아 잘라 디게 카다게 샹교리 키랑 예비윤 야슈 니 메비나 나서 키친고 디 셀라 슈세 솜시리 솜신데 카미 로가 송자 튀겨 쳐보라 깨다지 니보 셀라추 하후스 주초리
1: 예진 유섭게 기네 티스미디다
2: 예스
1: 야주
3: 니르 휴시 니 매제 되샤
1: 안치가라 도스구다 上古位车子那边，开始康北村大姨呢，车子中马进，古位年哪不年时？俺们就过来，其他哪不年时啦？可，偏近那些木村子，古位年哪宁波不年日子远，康不东不送子，年个年大概吃下。
4: 是的，今我的三十多岁子，赶紧退休下来了。
1: 前两个穷不是，都是老早小林，怕亲戚看不惯的其他事呢，我你给让奶奶学啊。有啥难俺就搞啦，俺吃了些啥药子，弟弟提前都还买些，俺终于来了。

0: 我们说，看大概刚刚拿去，从今天天文观测站，看大概是对能给，你得办理契约，公开免息。
1: 저도게 랑강아 체갈렸으기 가시소. 왜?
2: 고이베.
1: 계란소 있나?

0: 정바 쇼크들리
1: 쇼크들리 정바 나 레아신다 김에 참지 쇼하쇼비 너무 진짜 바이바이
2: 这里了，小不得了。
1: 啊，俺们去过了，小不得了。哦，我是，广大其他人投资员呢，俺从哪儿写了这个片啊？俺从公司学吧这个业，肯定到了。
0: 先吃一份吃吧，再从容玩呗。
1: 听这说话，其他俺从老林给俺们去吃，没事谈到俺从从不吃不着，今晚谈到这我忙死呢，打到南国去的。
2: 钱的用啊，小林也年龄了，他给跟这送到大街。
1: 要我修，大家点给你的，广大姐。
0: 年龄了。
2: 차동네 신부도 도스네 반사부터가 일레시부 샤드게 타부도 부마베 와게 다단다 예진아 다도 통야기 기마게 제가 쇠포뇨노
0: 첩춘잠 전에 여부라지 첩춘아
2: 아, 음식구라, 최다
0: 터제나 겐링라
2: 겐능마리 음식구라, 난다
1: 셀라 디스, 음식구라, 셀라 추가피
0: 어, 됐어
1: 로리, 내리쇼아
2: 야, 피해다 엄지고라. 기라 대슈.
0: 어. 어. 됐어 겐린라. 아니다.
2: 슈다.
0: 됐어.
1: 엄지고라. 니에스베 시제 자로스다.
2: 슈다. 슈다.
0: 됐어.
1: 슈다.
0: 가자 링라게. 제 다그랍스
1: 나샤. 니네 슈다. 니네 슈다.
0: 됐어. 터제나.
1: 기라 고바 니에위메 시모스.
0: 제능아 잼징다라.
1: 슈다. 근데도.
0: 신부도.
1: 你不喜欢这次我是也不去过了其他人绝对不要看你呢千桑姐俺最亏个看不其他人老是看这起不呢那么几怎么啊看不你不多冲不起来有谁看不起不起没看到他你不多前天给他参拜看不满过有吗这边 부신다 담고 잠도 걸어.
0: 어, 유주 강부지 또. 팔라암락에 새로 남시. 하나주 간이 찍으시야. 제대비게 된다 대비 용도.
1: 이 처집에.
0: 어, 혹시 경세 다가이.
1: 딱 가면 소재 못 쉬다. 세세 잡아.
2: 세자.
1: 그거 쉬다.
2: 쉬다.
1: 계란 본조 소자. 돈도 제라 먹고 쓰고 이기지. 니월에 생각 태로 초이 그 맞지.
0: 졸라 먹어.
1: 뒤답대 없이. 쇼쇼티 볼 교무시 다 여지. 도스네 샬라 추사선 엄지 콜라 체제 거시겠슈. 총비김지 상매 말할 가 보시 비치지. 냐스 요가 신에 조간 숨 키우다.
0: 스벨. 도전 아자 리라. 어, 린드샤. 도스네 로시아. 아,
1: 레스 레스.
2: 笑，昨天没弄过。
1: 哦，那天没。现在干的活儿可吃亏，要钱说是。干活儿钱没。
2: 啊，
1: 俺们去过了，现在哪能？对对对。今天没来，忙着去啊。今天来，我送你去拿去。俺们去过了，去哪里去啊？
3: 这还说是，对局长，看来是对手续全部学会了。
1: 你这可完，手续全部可得钱少，对局长这手艺。

0: 아, 타지.
1: 어. 어. 카공도에. 예. 출로 가신 거.
0: 영아.
1: 라카동가.
0: 그거 걸어 나처럼 메고 가르쳐 내 집아.
1: 얘네 추모도메다. 장장고유 회장고유.
0: 청소년 집아.
1: 이네랑 속다치 약속이 좋나 회장동 가야지.
0: 가르치네요 마 캐락시에는 이
1: 영아 니로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자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탄로 송접치

0: 야비. 여기비.
1: 탱기 아자라게 제발해지. 라 치드니 리숭기.
0: 와. 장가 수수 강바디. 밀 담고 제주어 말비.
1: 상경아 칼치비. 장호선 아자라게 카다나다 수디 자르게스 디센데 미도 이내 장게 신세지 아자라게 나 범 준줄 쓰고 하지 로부치다 순디 로마신 켄사스도
0: 아 예식이 장카미 냠라 갖고 쓰여세
1: 아 지 갖고 쓰면서 스케미도 나무네 얌십 생기 자인지 칠대 하리나 단득임도에
0: 고요 제비나 나오기면
1: 디 롭티 토프강기 리슈이 란다치다 디콘라 메기도 합치 제자랑 셈에 고가 공부지 쳇듯이다
0: 야줘 가래 갔어
1: 사랑이 로마가 좋고지 딘데시에는 괜찮으면 돼 창고시에는 코리오시에는 세베기 비기지 장르 갑교휴 이내 아자라다 오라라 여제 시에홀다 지쇼용아 락발도 아자라다 고 메깁시라는기
0: 어, 삼점 마시시. 네 닥주 역세줘.
1: 어, 랑랑 캄프니 주고해? 로봇고트 왜?
0: 제사, 단자 장르 제배가 이, 퍼지 내 기란주 파괴하던 지유.
1: 어, 용아. 진을 약해 헤매다, 나 죽인다.
0: 어, 랑규씨.
1: 现在还中意的
0: 嗯

0: 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三爷爷， 저랑 튀김 시켜도 될래?
1: 그죠?
0: 튀김에 가보채봐.
2: 그죠? 그죠? 그죠?
3: 이게 말봐.
1: 예, 시바뉴다. 저나 랑마 샤로지. 사야디 센터리 병도에.
3: 영아.
4: 꼬에.
3: 예대다.
4: 아까 검주.
3: 아니 뭐 예대다.
1: 대감나 주유. 수조린다.
0: 그래도 저 시그다. 딱딱 큰 대문도.
1: 제 맞아.
0: 암시쿠라. 야,
1: 영아.
0: 예쇼, 예쇼다. 다게 디카치다. 디네 비라디게 캡파시도 하시고.

0: 도시 롭소네 구베 지쇼즈괴
1: 라죠 예전에 교육을 줍지다 시좀 잡으시라도 지를 십자 개체단 당시야
0: 장고시에비너 민간제시카나라 대문나가 망은 역시 제마 투수 유디 비가 다가죠
1: 체능아 딱다 내가 자수 마다니 다들 죽어야
0: 도시 장고시에비너 민간나 레약체비너 레쇼시에 역시 마세가 소화다 레그니 뉴냠스진 예심이 제산지마 레가 고르 메가르시에도
1: 아 영아
0: 다 집체봐 내 바닥 주위 저도
2: 나
0: 내 바닥으로
2: 됐어

0: 제만에 디즈르 형 사우시 게임동 야로시
1: 그리고서 라니엔 게스
0: 사자가랑 시작해 라는 거 옛날 기억다
1: 그치서는 나 되어래 같이 안 죽으라 나 럭소 바우샨 유물비에 가발로 줘서 계집질 거봐야 부위

0: 드리게 내줄 때이나 연초디 모두 제거야 민도
1: 네 상매 삼절 신조시니 된다디 모두 세주 정말이 섬유를 대비 차오르시야 칼로와 신부 샤오모다 레투민의 신단라 노트 요마리라 겐치 세주 신미 불삼 샤오마리 잠시베 된다디 젤하사 난 소유모 깁시라도
2: 你这就算了今天大姐姐你这大姆送前面要求不是坐到都啥不是呗切不切这样嘛是呗让哥们了了没心里你跟他是有了吧你退我也是
3: 他这底下托的谢皮呢小莫给让个底下了送给谢皮了可追给底下了送给谢皮等到公司过谢皮我们不得给谢不谢就那样公司给谢
4: 동해비 누구야? 잘 동해비 누구야? 아!

0: 阿姆拉，今天偏别。光偏些，有人过轻松。阿姐啦，今天你干没松心，俺娘俩。用啊，也就啊。嗨，阿姆拉，家里还有人呢。
1: 今天南州天大滴，俺可就不多三年吧。今天给土镇那个是三九。
2: 你看上去，恁们这哪点家能当要嘛是？恁们这吃过穿呀的，吃住站那里，家子几时？吃住站那个家子几？是。其实恁这都让土不赢了，连我那些那家子家庭给吃不起。吴弟，让俺爷婆们算账，俺们让了两个月内最慢车着钱的生计，新个月别。第一款俺最牛月了，恁们这赚过，跑过去不讨不难说。
1: 第八件事，伊呢，伢子都脱不来说，俺那么多贷款没出，你贷个咩？伊呢啥，那么多贷你吃个意思些？让钱没交上，我做业绩，可是不吃个钱不值。让个以前俺先拿点这贵物都给，让个两个月别两个点这买钱不值，俺甚至买准用物都给。穷对呢差不多，给人家看书面年写两个故事，拉着化妆里面打装么书这个里面。
2: 年纪看上去没听过事，一年头日，普救区的天冷，看上去年岁八三的羊都给。让给地点在预备托那消息，地让给开连托都给。你让让哪块下钱做面？地年普救的民族入面是多，看上去这是哪家？你让面也个要买这些，错了不？
1: 你这是他家三小，让可惜不起阿弟，让了手机也不听不用三姐，年龄真知道不下来才姐，两个比着去死了没？让叫我来我手机去。江母啦，听到你这男人有事别？江母啦，杜威，杜威，
3: 哦，
1: 让给你阿姆老师也不是吧？
3: 没。
1: 姐，让开车的姐姐，俺女人给伊，我女人没。俺女人给伊。
4: 勇啊，都歇歇了。
1: 亚秋，勇啊，跟着徐亚秋。
4: 看路还需不需要了？搿段名单规划用不着。哦，
3: 到时过俺年纪写过。看恁们这大年嘛些？看个退休工资低那名度？恁们这等嘛的是？看你呢？
1: 嗯，是真的去年还看不松。他的工资前三百呢，看个菜名度。勇啊，爷爷啊，
3: 看要嘛的？哟，吴弟。
1: 我本人啦。
3: 让你下去。
1: 俺小莫在俺羊皮，学了加拉的这样行。一年小莫，恁们这当年买不着？
3: 哦，年交些别急了，恁们这当面是他姐是，娘说啥想干主意事业，看他恁们这当年人多。究竟看的呢？毕竟刚那点呢，周末都咋面着？让个小莫了，加拉这样有事多，让个知道。俺小莫看完这面，你让这去，到时过啊。喂，俺有事找他，下去。
1: 哦，你也不急啊，恁们这规矩住我张三七八七了，年纪做的多，张么少大，做的张么少咋办急了？穷养的机器啊，穿那么贵的，多少钱嘛来不消息？看路还行不消了？今天让开，啊，让来休息。来，看车送。可对了，看那恁们这当年买不着？
3: 让大着我都会。哦。
1: 这碗面多，年三八，看上恁住哪了？恁最后头，给人给老多钱没拖呢，他就要不起来哪子？
5: 要去，那是哪一位？哦，
1: 给人吃不着票个羊皮。
5: 来，不念书。
0: 내가 신경이나 나 이거 좀 마시. 이내 뒤에 지내 여우도. 동호회 개 림시. 장가 뒤에 지내 좀 마시야.
1: 마타리, 나 제 뒤에 피. 기나 능시 유지 대미. 나 제 역탑 당 가리 유.
0: 나 제 능도 소화 용자. 유럽 성부대. 장가 높시. 내 랑 시오. 나 뒤에 야차 시비. 내 능도 다 좋아 유비. 주제 염시야 대라. 롭쇼 역제 제대 이마도. 버잔아 대제 제실대 룽지제 대미 롭쇼 제빈의 마호바 년넘도 대니에 주비요 대장아 미사케 통시 잔푸르키 바슴쇼 가리메 시모소 이네 가산 라게가 코르빈살리 고르시디 운에 돈에 지라도 딜레란 레본 슈마시 모두 그 주십 슈마시 둘로데란 렘부스도 근데 주소
1: 看了 我,
0: 我什么时候了？去哪个小姐？刚上夜场了，又是老兵吗？

0: 맞아 좀 시작 그줄 남자. 우리 집 경고 대제 열 삼삼부초. 난 인부 차브르 왜? 어제 얘기랑 좀 쉬어. 도스네 나다 흡도 못 해봐. 고 마피부터가 막 이겔 뛰기.
1: 수란다 흡도 깊고.
0: 잘 얘기지 마시오.

0: 풀어 야 돼.
1: 정구 칼로 뒤자.
0: 정구 칼로 잡듯이. 정구 칼로 리조 중시.
1: 그러면 한다 그 쇼핑 그 렌쇼스 남준아 주입지 루부도 닝내 라샤 맨주 제국이 그러면게 가다서
0: 네가 벌써 남다 담지 벌써지
1: 신스

0: 那个培养难道的找我去找一年多了主家查不是不给可是别的月饼呢刚你去死去过这
1: 그리스에브드니 샤르자조
0: 예수제는 요아요 다들 음식 좀 도심부터
1: 미군다 잠샤라 세송네 시에나 두두 자치 시리 나라즈 세비군의 샤리아 치미나 나라즈 뉴교시아비 감니 수준의 도우지 다가 된 힙지 나라즈 두두 덤지제니 니네 샤리아조
0: 시에스
1: 고비르라야민고부시다니샤자당능시지 법이야기 저지지 요새 숨긴 이슈
0: 요새 숨긴 이슈
1: 법이야 도제 송도
0: 도제 송도 법사

0: 마치게 걸어 도수. 공개 저런 레고 뭐 슈숭기.
1: 자게 그랬으니죠.
0: 오늘 제 뒤에 안 넘죠 더니. 저 하루 길보다 떨어지면 손나죠.
1: 그때 뒤에 말이 시사라서. 네 살기야 준비해 봐라니 저도 우리 삼죠. 이내 넘칠 경도 교신장. 수박이 덮쳐야. 먹고 죽자 직도 지기.
0: 계속
1: 你只有那面的刚刚阿普救起来了唐林西特别是刚刚你能不当起你不面救起来的就是退休什么三个过去怎么啥阿普救起来不多就让个心给你就特别急了第一个人杨思米那么等给给心爱人比呢你点点学过的生病
2: 相对于云南，流动性这么高些。

0: 당고 쇼모님도 커카나 챙경체 티린야 샤유게 쉐네 토우유스기 우디랑게 알렸다 근데 쳔나 다지게 잡라니 용그래
1: 디카스그리에
2: 우디
1: 아
2: 예 너샤 나 삼시시로 우디 예 너샤 상에 마 삼시시로 우디
3: 对的，对的，抢先点休息吧。对的，马上休息吧。叶罗香，让俺俺三七十六。让俺吃鱼。叶我那罗香，让我咱了，赶紧把鸡巴吃够呗。
4: 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2: 로도 라고 구입해. 네 넣으셔 쓰리마도 우디게 넣으셔 말이. 승마사, 승마사. 지지스, 럽저서, 럽저서. 참부주로, 교미소 좀 친사스. 참부주로, 야수야수. 내 가루 유네 다 같이 가주로.

0: 디니포르규기 므도글롭제 당고데리 녜르와라 상미 토네체체 포르규가 다저 마체 호라 로젠 토야 이네 용르뇽 주워시 제자 상미 진지시아기 로와유 로젠 마초 호라 녜케나 조치야시 포르규 된자 용야기 개체시의 거시야
1: 마당고 넘저 딱제 조시
0: 당리 마당고 넘저 딱제 시야 카니요지 당고디 넘저 친구라 딱제 시야디지 니부디 넘주낭로르
2: 人家前面说啊
3: 古顿主义当家前早虚职起消息古顿主义虚职前的职业必然一个虚职能力用了我们两个安排接入龙桥两个什么两个龙桥三个七七的密信用了我们七百级平的职业吧

0: 로든 루로. 계세 볼게요. 계란게 된 조시 난다.
1: 매매매. 니 계란게 쏟아. 니 커섭시오.
0: 영아. 나 쉬었어 그 유나. 니 쉬셔. 계세 그 교주 유도는 안 나샤 유나. 주외 계란 줄이 약등지. 로동. 동어도 라가 야오등기. 이는 예 정글시 아치라. 넘주 다야디 미게 동초 능시 가장아 자주나 조합형 마시. 계세라 동초시 알 가부디 제유나. 르즈 라와라 수이 콜로 대가 유.
2: 시레 에스 니레고디 커잉 바마다 제지 스기유사. 니 민튼 송베 이메 다스 쳇비.
0: 전에 라가 쇼시라. 나 겐준유라.
2: 어. 레스 니시스 로든라.
0: 우디다 동유에 기라니가 뉴르테 교르다 고르던디 그 교주유디 인지 클릭을 비자 영업자 선임 말이 시스고
3: 레스 로딤라
0: 다다 예 계산한 치시고 계산 니에 전용 주고 치러 재미비나 라가 로듀답제 같이지 넘주 마포디 배정아 라니 최사 유기리
4: 니니스 니 후교셔샤
0: 리오에다 유제게 동어도 넘주 야오등기 다른 얘기랑도 주위 기랑도의 야오등기를 써야지 초불비 다른 다 저디 지다자네 상무를 여샤 이내 미치게 야오촌 담소 샤유리
5: 공무소
0: 계산한 게 넘주 등도 말라디움 매변 맞지 남자시 라지기 영인 내조 흘러서

0: 샤유 디리니 칼라당고 가르산데도
1: 칼라사 심퍼스타 여르베아 가르사오시 니다서 유거시 사야망자제 세상교시
0: 개칭마제 팜근이 개개 아무 인스무도에 셰스도 군유유베
1: 셰는 바보하시 밤에는 개근저스톱시
0: 니랑을 셰야 니루 당장이 거브리 개그 토부여나 롱다 대응부제 거브디디 니 로브디 므라게 첸딤나베 뉴르세다응어쇼 란도 슬럭부 란안능시 넘주 우르스 제다니 모든 시다 토르 낭다 요마리 야야 라고스다다 야
1: 라고스다다 봐

0: 这只鞋擦呗。李叔，其他的何止啊？今年三万寸结实。用啊，这只腰结实，骨骼是啥样嘛是？
1: Yes。 동기 비교 그 장세 제사. 금리예, 금리윤, 예윤이가 삼촌.

0: 인제도 디 편제 야우시라요리
1: 야우도 디리 야우여다
0: 디리 응안주 텐제 소리
2: 나디 찾아주고 톰지 기브로
0: 리스 리스 용아
1: 아자 아자랑 좀 주디 인제가 치고 해야 두게
2: 야 랑코비 찾아 아자니 랑코비 당도고 마시베
1: 디제 마시
2: 도도 요녀르바 솜라가 미스카베 퓨남선자 녀르요 카바쇼 뉴제
1: 뭐랑유배야?
2: 어.
1: 왜? 먹어.
2: 신나로다.
1: 디 중두 된다 손자. 제야 열배야.
2: 카레 중두 된다 쓰리. 디랑가 암라게 랑리 믹스가베 중지 잡으리다.
1: 아, 지 암라기라니 문에 가든시야.
0: 샘크지 감사. 기랑 통지 겹사.
2: 터제나.
0: 아, 영아. 제마 피바 그 수.
2: 다 줘도.
1: 네 거 세게 되어 마시. 사람 거시다. 저 전에 기라니 그때 줘서.
2: 네 주 개매. 전윤탄도 규르제 너니 발르케 시아케미도
1: 제니 규리아 크리메랑가 치메베
2: 전윤게 발리 된다 디긴게 푸투미도 차스겐 뚜두스기 예전 전윤 괜찮스도 아자자 지첸 규르제 신다지 가사제 대유 전윤게 마신 나이 티두미도
1: 저 전윤 가사 잠샤라 된다 디긴베 심내 중샤
2: 쟤는 아마세야 가리이나
1: 예 과신제 지첸 어떻게 유죠 지첸 신이마 대비죠 간다 딘데 뒤라 아자랑 게 싱부다 꾸자 망스나 배마도 롱제 대교 마시 신스웨
2: 야 톰기라 레브스비디 데 그디 차브지 첸드랑 다 도도
1: 왜 니디 시르 삼쇼 용아 시메 바지쇼 니에 첸 수수 둔다 수수 탁수 제니 약쇼르샤
2: 야 아치 지샤 你这主要女人急不急？让给俺爹过啊！
1: 小心女人有马车，小心的。
2: 有。

0: 저스텔리
1: 팔라토지나
0: 디리고다 날 클라스 가쇼 니에 도구 고요고 용두에
1: 토제나 규룡고 발라가 집에 도부동에 하면 줘
2: 워디게 이 토지 징앙아 칼라단지 아자 화지란 리아스이 랑게 아디 리시아우도 왜 아주 참을라네 능미 다 이렇게 매봐 지바
3: 어 띵이 아자게 랑제베 락다르다
2: 디샤모게 아 담로 체츠 제샤모야즈 심즈쿠에블 디스란 당르바 랑조샤모 심즈쿠에베 카바치지 지마랑게 클릭클리 하쿠지
3: 어 도시 란데디 슈정아 니아사님도 돼 변조 다도 용구시
2: 키란즈 레옹마고 디제리 nga chudo chengma ji wo ji jiao xiao mo ran bu jue qi ni men be ni zu ka la bi re
3: ke jie mo so qin zai bei ni zu shi ma se qiao yan ya bu jue qi zhe yu
2: xiao mo su so zhe wa tou bu yo ji kan da som la ni zu ha ko bi ne ran ge bie sa qi ru qi la la de qi ni xie mo yo ni jiao yu ngue yu le zu chun san yu di zhe ba 총대 부창출로 잼자치네 주적의 양고 양고 수수 정제 당시 지제디지 책지 이내 노주 마셔체니 돈이 무시라 여지 지저 샤모 장게 담배 넘주 커티대야 저제
3: 그거 몇이
2: 와지 대리장 여제 최시 가르규 아 와지 대리 여제 대시 손이 기게 체니 나라 탑에 기존세 조카 손이 이 아 DJ 이브리 경고초 아 영아 DJ 씨는 지마 샤오 먹을 합세 여지

0: 곱도 디. 나롱게 게 봐.
1: 아, 디로게다 저와 가려래. 녜데나 포무카지 미즈 충치 잠블리자 먹입치거리.
0: 나다. 샤모에. 치. 진짜 마셔다지.
1: 제베. 이네 로게디 균쇼제 님지니 마리. 랑게 팅웨디 제스미도가.
0: 나 샤모 그 뒤토네리 롱티냐 치기.
1: 제자. 로게르 네주튼두 도돌 심구치야 카르어레. 네 탕고 나주 게임 우디리 심구치오로 말베.
0: 샤모게 나 심구치 화야미도. 네 나와 등면라. 나 미딘 저 거야미도. 샤모 십치 십이. 나 거야미도.

0: 갑자기 진이다. 도대 진이. 사도를 봐 봐. 더 감수 수도. 프로블럼라. 감 잘려 봐 봐.
1: 요도 쳐 봐. 이내 자식 약하고 쳐지. 간이서는 괴미기 바퀴 쳐서 냥거 쳐 침지. 감저이. 남단 발로 녀다.
0: 로드베 고지스로.
2: 갑자기
1: 니지 레오 토제
2: 국교 토제 시니

0: 사토르 뉴트 바비아디 장교 트임스 농부도야 교차 주요비야 개발 치차스
1: 카인스나 차포드 마법자 교람내 기타 쇼르 삼초 더슈 치르담이 제자 눈봉아 스캬빈 야 역시
0: 장게 삼디 제단 양타고시 차베나 법드 이지 덴데디디 쇼시 이네 뉴세카 쓰이이너 용용아 법의 세실름에 냠뇽을 띠지 서감 채우지
1: 계정 다시 하던 그 맵자
0: 콤보 리리제 뿐이 냠뇽 님의 리리제 속조 채우지 머신에 라양야 분조 선사 남자 마치 디마세 디리장게 담배 비입디 꾀주 체크하고 요지
1: 네 kesi rukcha thidu shenyue me bche ngai bi na ta chu gen zhe zhe na seng bi
0: kesi nga ren yue yi na nie ren yue neng xi ta ji bu jie ni wu zu ye mi du
1: kesi luo guo xi xie bi na
0: luo guo e du xie wo ma zu zhong xia ke zhu gong se luo guo yu bei bu yu mang ta chue zhe
1: 이내로가 준비기는 인가 필대사 남은 원비기를 필지 고양이 아직 이두기
0: 형아 돈도 된지이다

0: 우디 얘랑 우주 다사게
1: 뭐고 나지 줄한 거 되지 주기
0: 다들 내가 좋아 뒤지 손자 나갈 모르 싫어 없이 님은 담고라 신조래요 아유 님은 담고 뭐 요디 개집 싫었다 아 지 다 줘 다시 줘
2: 도잖아
3: 저 가리미 그제 나 전부 섬에 신기 신기래 너도 먹고 들어가지
2: 나 사야할 값이 님도 세는 이 말비 녀라라 세리 좀 담 두야
3: 용아
2: 네 자랑가 자 조조 나오네 교세도 와 좀 되고 봐이 네 뭐라 릴립시야 가르지나
3: 네 아자 학상 초라 뭐 전나 신배시로 기란이 발로 피게게 좀스메
2: 아 디보르마쇼다 님은 쉬지 구양용도 즐린식이 님으로라 넘드등면 시에다가 별도 돈려지 됐어 뭐 전나 주면 마음 못부터 계속 다가라지 야주 머가로스 게만 교다 라세이다 나 그거 주된지라
3: 네 아자게 저런 거 같이 비네 데레 뭐 혀아서 심부동아 털바등 말다
2: 그지 갈색이야 라게 단단가 주저스 비고지 나라니 이네 단다 깨부 효과 발이 깨지시는 용도야
3: 요쇼 땡이 아자 매자 나라니 톡부 좋아다 저랑의 긴저 롭든 잠도 신나게 마시
2: 그지 라양 야놈도 다야 이제라 니 려주 말이 성도이
3: 슌디 활키지 길든 코인라 로이베아 용아 하던 롭든 세워 기로이 저랑 로징 예베아
2: 나 니랑 척부이 나 머신에 장대신 예수 말이야 자
3: 장사 매고 거시에 잔치 챙수 미시다게 다우균이도 와
2: 다우균이도 쓰이 야 쉬어다 경종 좀 마시
3: 나 우디 루네 로밤 도쇼
2: 우디 로밤 쇼세 로밤 정 마시 녀라시요 머시에는 생이 협조하지 하시 우디라 장제 리듬 작용을 하자 장로반 지금 하시

0: 우디.
1: 응.
0: 등기 클래스도 랑통 삼도.
1: 나도 미도.
0: 디 어. 조당내 주딘조 랑섬 샹마시. 랑베 준제 삼미 신세르바.
1: 미 카르시네리 녀노 등 마시. 타당이 두주 등지 제제 겹주 지규.
0: 알레. 도스터디 녀삼다만 차샤. 선인 육규기 이제 양자다야지. 나랑 주르 부정부다.
1: 진다야지 아.
0: 제가 죽는다.
1: 응응.

0: 한국도 랑스베.
1: 이 카르토.
0: 쟤는 어디 냐가나 샤카리나. 저렇게 세브스 주위.
1: 어디 있는 날 수도 쓰라마지. 시마도 랑가 뉴기기.
0: 이지 주도 지기. 뭐라 냐가 로이.
1: 용아. 디데 이는 랑가로를 흐두지.
0: 마리.
2: 喂, 夏雨, 让给 우딩 냐가나로 홍고 집 세븐이 두사르바. 가로 홍고 인기 말와. 다 오너 우디다 우동디
0: 진짜 저번에 이씨 마시.

0: 저. 나양 옆으로 끼우자. 다시 연락하. 저랑 같이 있겠다. 불규선 봐 저도 가 주인.
1: 사실이 장게 안 로튼 스피어지.
0: 로튼 전라. 세이 끼운다.
1: 쇼모. 세이도 막고 걸라. 장게 돈도 타메 수교 스탄그리.
0: 가시.
1: 딜로마 삼 로튼 마치 공기. 계제 수교시리.
0: 불이하다 법이야르베.
1: 다그리. 다리 불이하다 법이야디. 랑다 샤유 님도이. 마세기나니 락제쇼리.
0: 락제쇼르세. 저랑게 이게 주주디 나무 수비나. 저 이게 메스 걸어 봐.
1: 다이.
0: 저와시다 카르테네 지바. 이네 디테라. 나무 드메다.
1: 랑게 모두 지금 몇 년 신규유라. 샤유게 무고시. 이네 아디 로뎀 소자. 게즐로메 전달라. 도부 유비나. 네 미세기 구지식지.
0: 저랑의 구지제부터 주입니다. 장사면도 쓴 못해요. 나양 옆으로 교제야 다시 연락하라. 지뢰가 망주 그쪽 불교없이 주제 매배 미드제 님도 락지 이교 당초야 영이 가리이나 로다 튕부리베야
1: 랑게 삼십 마톰 균제지 랑다 샤이 님도 불교 제주야디 랑게 가리이메 신주야 시디
0: 가당아 미드제 님도 락지 세워주나 무듬에다
1: 가당만다 락지 세야디 불교 다 법이야가 최교시지 드네겐 랑세이 꼬이쇼 소중고 사사 다시야미 계세 녀세이 마구이 위나 랑 불교 샘바 로터 쉐이브지 수수삼동

0: 마시 샤오모 불규 제아메바 돈드시라도 이네 카리인스 나 미디다님도 샤옵시
1: 제상체 카리인스 샤오모달라 제부규 샤오레 소수이 성보레아
0: 야메는 예 간스네 익세 말려부치 코 저르추비노
2: 디 기브 경지기 지다 말다
0: 지 샤오유디 곰주메야 카리나
1: 나니야 주의 키라니 제시아 바바이
0: 첩구입이 니 첩구입 자미 니 레이트리 시는 커바용시 저갑디 자지도 구다 레이트리 시시마시
2: 장게 첩딘 제구니에 요시비
0: 장르칠레 집에 넘주 피리아다 법주디 나주 중샤 거주 공시 장르 식도 시라체 마시비
3: 문의 식도 시에시 나의 장님도 신두메 제장에 이제 렘스셔
0: 디가 쓰지 니 장부제 라이키 마시비
3: 디디고야 여러베
0: 용아, 쟤는 수소 시위 메디, 댐 제일 통용.
3: 말로 줄 없다, 쟤는 줄 없네.

0: Manam kanam jabu neyus cheche, kanam jabu putanying bas cheche, tishtu yoko tishung kuchi, tiyele chunga, tiyele nus tongdo zine, ena namsa nge gati nyesunga. Kanam jabu putan, pome yudu yoba, kawaya jangki mibu, mangpe shinji ayus, namsa gati tiyasunga. Ta tila tita tila soko, nganzo ki tishun chua nolo, kapshe tishambi ina, karasina sosyo jyocha kari yinba di zote, Jyocha khari yinpati diya chayani, ane thila kora chayani, thila samshi chayani, ane kamiya sumshu ki chi chayadi kachin parayasi.
1: Kongdo yin zhongzwa nima tundru lani, rangyi ki kashi zombe nyong tsortan, kashi zomta kora ki shichi khaji mungzhu dhubdu shi nangchus. Shamla gila kongki, kashi zomta ki shichi tan, tishin pyo ki chakzin zomba po khaji ki kapshi la, lechi chidab so ki kora, Chedri nangyo yinbe, lengye ne mutu gizi nangyo.
0: Ta di bina gaya ju nangyo, ta ala dini tujuk yinbe, mabu shibu shudu mwari hausun. Ta bina yaga cha, cha yi, cha yi pyoju chidang gaya cha shabina nangyo. Ta yaga cha, cha, cha, cha, cha, cha di pyoju chidang cha shabina. Ta karasana nganju chekzu nangyo debi na, ina cha la karasana, cha shin da, cha lu da. Chachanda singa zammato pechi chi shimbaa kaya shibukundi nyingi maari. Ta inayla karasana ngaranchu karasana susuyuki karasana jubar dhubayka tuyanti karayimayla samshi chebi ina ina karasana chadila karasana pyusum mingzi pyusum chokbu soyaayori, yudum chokbu nyingiri, pyusum nyingiri. Pena chashayimna tanguk karasana ranga jubar dhubay tuyandaati, ranga kapshayati nolo jubar dhubay tuyandaati tuyuzuyo da dhivaa yubachi ina. Tujuda jiwaji yinba yinna, yinna kare, chayu, yinba, chadunga yuswa, chayu zamji jikche, chayu zamji chati chungsuwa. Kese tujuda ilay karasi na tujuda ilay rindu na zo yorba, kese ranga jubar tujuda tundu reyasi na, chayu zamji ringla jikche nyisiasi, tundu yinba chungduwa. Ta kese ranga jubar tujuda tundadigo, tujuda rinbu yinna, chayu zammin, yinba, chayu zammin, yinna, longu mangbo la sobu duksiasi na, yinna tujuda rinbu chungduwa. Ta kesi karasana ranga jibaya tundawa digu karasana ranga jibaya tundawa digu karasana ranga jibaya tundawa digu kato wada jibaya yunarwa ranga zomba jibaya kapsiye di kato wada jibaya yubina ane cha, chaku doa, raba cha doa, cha doa tingu raba, cha doa ta cha doa, kato wada jibaya yusu bina chasina yankashi karasana nga cha doa, chaku doa yina ta cha doa chindakara ngay jibaya jibaya di kapu yi, kapu ri, ane kapu da cha kandisa jibaya chikura diresana ane ranga tuksi tatakari Chato mayi kandar karwa, riba. Yamana chato mayi namka shindu mwa shin tangwa lasukwa. Yamana chato mayi shindu marwa lasukwa. O chetan duksiyasana ranga chumbo dhubi kadwa di. Chumbo dhubi dhubi. 다 계속 약하스나 랑가 주바 되베기 카르스나 된다디고 좋아다 좋아요 주다 좋아요 이나 에네베나 차디카스나 차로신도 주다 됨바 그러면 차로신도 주다 됨바 에 차로신도 칼신바 라소브 두 차도가 에 계속 좋아지 민도스나 에네 자 자다 에 자다 라부터 부스도 된다 그러봐 좋아도 보면 자다 가서는 자대 쪽으로는 고나면나 좀 하고 준도 다요 하소 다 계속 한 거 줘봐 줘봐 줘봐 가서 쪼나다 좋아요 그러나 쪼나다 돼봐 아 그러나 쪼나다 돼봐 저제다 좋아요 진짜지 예수나 배나 가르스나 가서 대주주 표주 땅 마셔 자잔 일로 농수지에 기부 제부 직접 사주 알아봐 와 텐주 두스 표주 땅 다 알아봐 답이나 계속 한 거 줘봐 줘봐 이렇게 가르스나 된다 되고 비나 에 길렁이 안 보여 어 방면 롱주기 쭈 쭈바티데 테드윈시야 디덱스라 예스나 야 차디 그랬습니다 맨날 차시나 차라까시 창라신 봐 어 차라까시 창라신 봐 직대 쭈 쭈방에 보여 돈도 봐 예 맨날 야 디 딜레 도학디 카레스네 소소 디 이네 차라메가 창라메가 야고 비네 길렁이 안 봐디 가라 도고 디 딜레 도고 이네 디덱스 지야도 게데베나티 랑게티 쭈쭈다 뎀바 디데직 지하이나 에네 차데도 저 근데 치우라 쓰스나 비나 자장 롱주 제반능 시 이 직변내라야 디다로 라소바 자장 롱주 제반능 시 르바도 독세하고 쭈쭈다 뎀바 친구도 예 야메나 카라스네 디레도 자장 롱주 장도 균네 직변내라 쭈바샤 라소바 어 가다 카라스네 소소게 차데 표주 당체네 에네 촉도 디스와요레 민지야 탑 계시변에 랑게 첨벌집에 된다 되고 카세팅세 이봐 카세팅세 지금 카르스노 유주타 바 인데 메바 디데 그 소리 첨벌지에네 최고 변에 차지네 자다신도 카세팅세 스티에 다가라 봐 계시 양 카르스노 파나응 어디 카르스노 빼도 중얼 용 갖고 육진 차부 두세 디데 지하 인수나 카르스노 자다 카르보신도 슬라서 부득스트야 그래서 가다티 차딜 가지고 표주 곧 소소 처벌 주에 된다 딜 코란 때세네 에네 디체비네 에네 민지 내면다 줬어 다 돈아 돈이네 차샤입니다 다 가라스네 랑게 줘버 주에 된다 딜 거르체네 에네 가면 숨주데 저 여백이 민지 제비이나 에네 가주이나 하자게 민지 표주 처고 니그레스 삼사 디데스도 아 다 내게 샴레이네 가라스네 가죠 로충아스님도 내가 통보가 남을 가르치나 값이에 좀 더 이렇게 탑시를 가르쳐야 했으나 얘기 대 직시군이 뒤 가르치나 탑시에 되고 있는 고추쇼리라 다 가르쳐라 꼭 다 사시스님도 대리 대 가르쳐야 했으나 원주인 그 캐백이 값이에 된 줄로 롭좀 망자체 된좀 망자로 요래 망자체 아 대체야 대 개체쇼리 하나 딜라 가르치나 원주 캐백이 내리 있는 당보 랜드웨치 신의 디그리 야라 랜드웨치 에 랜드웨치 클릭을 콤스나 에 소소당자 표의 값이 뒤도 그래 에 뒤도라 게 배전 기직 슈비나 베나 값이 뒤져 뒤 값이 직세나 아 가웨론 땅고 별의직 카셰 박베 최고 고드직 가솔로조 충제 인도직 에 나라 튜지 투고 농자직 제습 장배 몇도 콩마직 참여 야매 따종 인수직 제고 들지 올루카둠직 야샤접지 안다르 계자직 담이 가비 섬에 체둠직 타마 강사 타고 렝지직 다데사지 러부 착바직 나덴시디 장장 가르부직스 어 디카레스는 아주 그 망초도 예배 그셔 지수락 잠남베 그것도 사직 소송 여부 토제고 난기 이제리 다디 차장하지는 감에 숨줄도 차장 요하래 알게 돈부직도 에 어제 쉬셔 봐 다 뒤에 가려서나 치기 캐바 캐바스님도 값이 좀 내망 그 딜레이 되었잖아요 값이 망부 최소로 뒤다 더 값이 망 최소로 응 하고도 뒤 나올라네 차시네 다 비준 잡 쉬는데 돼 단다 순주 남제라 그 외도 사죠 뒤에 가려서나 딜레이 되었잖아요 치셔버리 레데레다 소수 뒤로 면자다 미소수기 가려서네 네번 맞아 왕기 근데 배드 좋아다 가수래 뒤에 맞아 뒤어 그러나 그 튼조 남자라 값이 되게 가와지기 긍중 출시지 칼로 준비 커주 당당지 가수 참여 충대 잡아지 나라냐세 여자 잡래지 자주 먹어 커주 소미지 철주 매배 빼듭 통보지 제주 교세 콕대로 농매지 야샤 잡지 아다르 콕도지 달러 세지 70 불이지.

0: 타마 틴지 쮸스 닝소직 다다 사회 짬바 제무직 나데시디 제글로 자자직 어야 다디 특히 선조 남자라기 내 뒤치에서니 짬바리 짬바지를 있네 다 소수의 그 뒤로 만져 왕게 남뒤 로가래도 와 다디네 단도직이와 디카레스 나가 저 그 캐주라기 이 잠시배야 응외도 지리 흉례 관계 가도스도 와 뭐 딜라야 독스레 까와미베 캉바리 무직 카도 먹베 쪽저 나무직 이 거루대대 꼽자 따르바직 가래 중이 치모 로글레직 자가 체베 서지 땅마직 이 체미 티그림 생도 주다숨 자로 통세 시에지 퍼바직 이 녀주 대베 자담 쟁구직 달러스웨 준지 고바니 타데 삐딥데미 대중강 대동 아래 잠베 삐딥주 나수 신도 제베 자바직 어디에나 가르스나 그냥 캐두라게 야 가르스나 슝례 칸게 나와게 베데 감바 토딘제 티체셔바 지그레 다데네 그나 가라랭 얘기 마 티셔베 기 직값에 지 티직세라 티 가르스나 야 로사기 뇨브자제베 고크 지그레 로사 뇨브자스 값에 까라나조 직쇼 닥다직 카투 춘지 조마 야마직 가단 고주 카다 시자직 가라스 제비 뒤돈직 자각하게 제조 체제직 차감강라 직예 보살직 자로 북중 세라 충중직 야샤 불로 창외 데르가직 딱스 차장 사다 도레직 타마 대비 시기 타순직 대두 쇼바 남라 쇼제직 나다 남라 마자 차장직 빠다 제베 성부 링부직 퍼지 제베 고요 사바직 불로 최상 최부 충중직 만에 충외 타바 비사직 그때 나래 그 티셔베 그 이야 지금 사학 뉴욕제 꼭 장자 유백 값이지를 저한테 다당의 값이 이제 아마 들어올 없자 치고야 중재 가르쳤으나 값이 이제 찍찍래 렌트 채셔버리 렌트 채셔버리들에 다티 소수의 난도 지금 뒤로 만져와다 초와 만져와 초에 차지 추제 만져와 왕기 값이 이제를 빼 초와 만져 중그리 최장 가르쳤으나 돈도 단다 값이 뒤에 들어가래 망부 통요요 조금 다 되는 난 망부지가 나올라네 값이 뒤에 들어가게 숲다 뒤는 신체봐 지마에 패제 미망부지가 값이 뒤에 들어온 주시고 지그리 쓴게 최장 뒤에 안에 가르치네 내가 파 렌도체 렌도체 받으래 소소 능력이 가르치네 지기 랑자 표에게 삼로 여부지 중수나 이디 잠주 야부지 책을 했삼사 어둡시니 다 대리인은 내게 쉬하 조어디가 잠지 다 조어디 가르치는 아이기다 자식이 로고프 스님도 좀바프 스님도 학바도 있는 나슈남도 있는 표기 표도 중요하게 가르쳐 좀수 표모모 인베 좀수 값이 시바디레나 지기 균진다 피제 동규 요가 섬슈고 예스 터제나
1: 참디르 편주 담주 누가르 쳐베 스타좀 칸기 주린타 계획 기준부 당규 첩슌 정보부 겐 종자와 님은 튼주라니 체치 난위 가셰 좀기 세제 걸기 난등 카창마 땡겔라 진비슈스 바이 땡제멜이 전나 만주 스모 땡겔라 난등 서버 규티 슈유베 땡겐네 튜도도 기세 능규 많이 받는 거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러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균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